0: The Houthis are agents and tools of Iran.
1: 후티 반군은 철저히 이란의 도구입니다. 이번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2: 과거 유엔 미국 대표부 참사관입니다.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이른바 그림자 시위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1: This renewed war should allow us. 이번 전쟁 재발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4년 넘게 유지된 예멘의 평온이 사실상 끝났음을 뜻합니다. 유엔 예멘 특사입니다.
2: 이란이 비대칭 전력으로 글로벌 물류를 인질 삼아 서방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방어력은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정유 시설이 자폭 드론에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해 보복 폭격을 주저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하루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전력이 고갈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개입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1: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후티 반군이 해협장악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에너지 분석 기관 연구입니다.
2: 이란이 설계한 다중 전선에 덧체 압도적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뚜렷한 군사적, 외교적 출구 전략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의 이중 병목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미국 정부가 이란의 대리 세력을 지원해온 중동 지역의 기업과 개인들을 겨냥해 강력한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며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 친이란 무장 조직과 거래한 기업과 개인들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언하며 테러 자금을 대거나 자금 세탁을 도와줘 이란의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모든 세력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 등 부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감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군사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유출이 되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이기면 모든 미국민들에게 $5,000씩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며 그럴 돈이 있으면 막대한 재정 적자나 갚으라고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4: 텍사스 전당대회까지 날아간 트럼프는 $5,000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돈은 2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관세 수입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성인 한 명당 $5,000씩 지급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호황이라 가능한 겁니다. 수조 달러를 챙기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수입은 많이 잡아도 한 해 2천억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22조 달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대미 투자 금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트럼프 장담대로 미국인 2억 4천만 명에게 $5,000씩 주려면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1,616조 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0: 공화당 내부는 물론 트럼프 측근들조차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플로리다 주지사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고,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이자 트럼프의 오랜 후원자인 조 론스데일은 유권자를 향한 뇌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전당대회에 참여한 일부 당원들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되고 얼마나 관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0: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약을 남발하면서 물가와 국채 금리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정부 예산 절감액이나 관세 수입을 돌려주겠다고 여러 차례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한 가운데 북한 내에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꽉 막혀 있었던 북미 관계의 물꼬를 틀 외교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여권이 되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YTN 등 아시아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 팀이 바쁩니다. 북한에 언제든 투입될 준비가 돼 있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기 중입니다. 미국 DPAA 선임 작전 담당관입니다.
3: DPAA에서 한국전쟁 실종자 확인 작업을 총괄해온 진주현 박사는 북한 내 미군 실종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5: 장진호 동쪽도, 그다음에 청천강 전투 지역, 구장문산, 그다음에
4: 실종자 확인국 스페셜 프로젝트 매니저
5: 코로수용소 이런 곳에 발굴을 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앞서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에 조처에 대한 백악관 지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러 밀착 때문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체계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공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하와이 동서사이트 소속 연구원입니다.
3: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18년 북한에서 55개 상자에 담긴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미군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대화 재개 기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적 자극이 적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꽉 막힌 북미 관계의 물꼬를 틀 첫 번째 인도적 외교 카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추가 소식이 들어와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해 25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정확한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으로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한 프리덤 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추정됩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현재 시간 11일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또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미치지 않고 미국은 본토와 영내 동맹국들의 방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오발 사고가 나 중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테이저건에 맞은 학생은 허벅지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경찰 차 한 대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공터 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뒤 경찰차가 큰 길 쪽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에 있는 공터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이 발사돼 중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8: 오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남학생들이 테이저건에 관심을 보이자 경찰관이 다른 기능을 보여주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7: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침 하나는 피해 학생 허벅지에 꽂혔고 다른 하나는 팔을 스쳤습니다. 당시 테이저건은 안전장치가 풀려 있었고 전극침이 든 카트리지도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관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괜찮다며 학생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9: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류가
10: 피해 학생
9: 않았기 때문에
10: 학부모입니다.
9: 괜찮다. 그래서 병원 이송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 경찰은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복귀하던 경찰관이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자 테이저건에서 전기가 나오는 스턴 기능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이 나가는 카트리지가 장착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발 사고를 낸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0: 산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교통안전 1분 턱.
4: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YTN is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서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여파로 정체가 극심한 모습인데요.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 부분의 차량들 속도 내기 더 어려운 모습인데요. 이일 때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남대교까지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잠시 숨 고르며 여유 느끼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선선해진 바람과 어울리는 음악 준비했어요. 첫 곡입니다. 블라디미르 코스마, 리차드 샌더슨의 Go On Forever. 이 곡은 3025번님 신청곡이에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와이드 라디오 9시 뉴스 이미지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에 손군님, 양수진 아나운서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주말에 항상 수고 많으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멀리서 듣고 계시는군요. 지금 대구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있는 서울 상암동은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좀 흐린데 그 서늘해 보이는 게 굉장히 또 상쾌하게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의 풍경 궁금하네요. 이야기 나눠주시죠.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노라 존스의 Any Other Day까지 노래 3곡 만나고 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노라 존스의 Any Other Day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지금 시각 오전 9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대학 입시 원서 접수를 대행하는 사이트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이 1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대입 원서 접수 사이트인 UA Apply 시스템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와 결제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어제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던 대학에 한해 마감 시간을 어제 저녁 7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따라 집중 지원을 받게 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2027학년도 대입수시 모집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1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은 어제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서 이를 세계 국립대 지원자 수가 모두 99,88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지원자 수 89,469명에 비해 1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9.16대 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평균 경쟁률 8.29대 1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된 번트에 맞아 코뼈가 부러져 수술대에 올랐던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어제 퇴원해 선수단에 곧바로 합류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김도영 선수가 경기도 수원시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릴 예정인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에는 동행하지 않고 전남 광주에서 훈련 등을 통해 컨디션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바둑대표팀 첫 주자 김영삼 구단이 농심 백산수배에서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김영삼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농심 백산수배 세계 바둑 시니어 최강전 본선 3국에서 일본의 유키 사토시 구단에게 160수 만에 흑불개패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보이 존의 No Matter What 두 곡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합니다.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0: 201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 고양 특례시.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데요. 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함께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내륙 곳곳에서는 자외선 지수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속도 줄여 느리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이방향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호법 분기점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 남이천 나들목 1차로에서도 중형 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호법 분기점에서 남이천 나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중앙고속도로도 지금 부산 방향 남재천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9: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르면서 인사청문 전국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죠.
10: 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거라고 밝힌 데 대해 민심이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도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걸 막고 있다며 정말 잘된 인사라고 자신한다면 증인 채택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라며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 자체가 오히려 잘된 인사라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어제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세력과 한동훈 의원 사이의 이른바 불법 수사자료 커넥션 문제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네, 다음 주부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어떤 일정과 쟁점에 주목해야 합니까?
10: 네,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5일부터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일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동시에 국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튿날인 16일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역시 김

0: 박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업체 관계자 등을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다시 끌어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인 채택은 불발된 상태입니다. 반면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8일쯤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21일 또는 22일 개최를 주장해왔고 용 후보자의 남편과 기본소득당 관계자 등을 비롯한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도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상임위 여야 간사 협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오는 월요일엔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다시 청문 일정과 증인 문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이 되는 오는 22일이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 초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청문 일정 자체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청와대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와 관련해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용 후보자와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직무 적합도와 여러 의혹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출근길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2: 여러 논란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3: 지난 7일 도어 스태핑 뒤 직접 해명을 자제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죄했습니다.
4: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런 논란거리를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4: 거리가 되어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3: 입장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약사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성이 아니냐고 묻자 떳떳함을 수차례 언급했고
4: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3: 식약처 청탁 의혹 역시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던 만큼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의혹 해명에 더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상법 개정 등을 이루었다며 장관으로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해명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정착이란 의제를 부각하며 청문회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까지 제기된 의혹 파장이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경찰은 관련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고발인 조사 언제 시작합니까?
5: 네, 경찰은 조금 뒤 오전 10시부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민이는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를 확인하고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는 같은 의혹으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1: 네, 경찰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까?
5: 네,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024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안인 만큼 경찰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 등이 나올 경우 재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해 25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정확한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일대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로 원유를 수출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회로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란과 걸프 국가들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진격이 더 빨라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전략적 항구 모카를 장악한 다음 날 홍해 남쪽 입구의 전략적 섬인 페림섬까지 장악한 겁니다.
7: 사우디 적군이 도주한 뒤 이곳을 포탕하고 확보했습니다. 알마시라 TV입니다.
6: 예멘군 관계자는 후티가 예멘 본토인 두바브 지역과 해협 내 남은 섬들까지 모두 점령해 홍해에 연안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따라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영토를 확보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7: 사우디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후티군 대변인입니다.
6: 모카 공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피해 만든 사우디의 우회 원유 수송로까지 흔들리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하루 수백만 배럴을 홍해로 실어나르던 송유관을 공격해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의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위협받는 악화일로 상황 속 이란과 걸프 산유국들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만 중재로 이란과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외무장관이 오는 14일 만나 호르무즈 통항 해결책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25주기 추모사를 통해 끔찍한 악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7: We will never, 우리는 결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다만 이날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협상 진전 기대감에 급등세를 일단 멈추고 종가 기준으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0: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7: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9: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의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서 5에서 10mm 정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북부 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나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종암 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남대교까지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나들이 차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지나 탄천 일대까지는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일대 다시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입장 나들목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이제 29km 구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티엔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10시 뉴스앤뮤직 양수진입니다. 하루 사이에 두 계절이 공존하듯 기온차가 참 큰 요즘입니다. 아침은 서늘하게 시작하는데 또 한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에 기온이 금세 오르죠. 이맘때는요. 이 노래 꼭 들어야 합니다. 가을 함께 즐겨볼게요.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9월 12일 토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지컬 Wind and Fire September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곡, 바람이 선선해지면 무조건 듣고 싶어지는 노래 있으시다면 신청해 주시죠. 참여 방법 두 가지입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어제 동생이 건어물 간식들을 잔뜩 사왔습니다. 쥐포의 마른 오징어, 그리고 멜론이 있어요. 멜론과 쥐포 커피와 함께 먹으니까 꿀맛입니다. 와, 그러면 이게 어떤 맛이냐면 그러니까 하몽에 멜론 먹는 건데 그 하몽은 고기인데 육류인데 이제 건어물에다가 먹는 거니까 나름 단짠의 조합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침 메뉴인데 꼭 마치 저녁 간식 그런 와인 안주 같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게 주말 아침을 시작하셨네요. 함께 듣기 좋은 노래 세 곡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네킹 콜의 Autumn Leaves, 버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무디 블루스의 Nights in White Satin까지 만나고 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팔 홍수 피해 현장 지원에 나섰던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이 열흘간의 구호활동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구호대 44명이 새벽 1시 반쯤 우리군 수송기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을 펼쳤으며 열흘간의 수색기간 동안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5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10번째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추가로 발견된 선원은 없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젯밤 해경과 해군 등 함정 19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낮 시간대 함정 28척과 항공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가로 25km, 세로 252km 구역과 해안 지역을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분들 8196번님 아침 저녁으로 긴 옷이 필요한 초가을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듣고 싶습니다. 애청자 모든 분들 종일 하루 종일 청명한 가을 날씨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노래 바로 준비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그리고 스피언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10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1위 KT 위즈가 4연승을 질주하며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KT는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방문 경기에서 롯데자이언츠를 7-1로 누르고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4연승에 성공한 KT는 73승 3무 46패를 기록하며 리그 1위를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전날 KT에게 3-16패 대패를 당했던 리그 9위 롯데는 이날도 패배하면서 2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 샬케 데뷔전에서 도움을 올렸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독일 베를린의 알텐 레페르스타이에서 열린 리온느 베를린과의 2026-2027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35분 교체로 출전해 팀의 3-1 승리의 쐐기를 꽂는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의 뮤직도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아바의 I do, I do, I do, I do, I do. 엘튼 존의 다니엘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낮에는 가을 햇볕에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로 대부분 내륙에서 28도를 내외로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가 점차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이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내부 순환호 성수분 기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연희 램프에서 홍제 램프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산 램프에서 정릉 터널 입구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나들이 차량들도 많습니다. 종암 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이제 6km 구간 밀리고 있고, 계양 부근 지나 송내 나들목까지 다시 7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매일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경찰은 관련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3: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1: 네, 지금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3: 네, 경찰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8일 만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국민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4: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5: 김순환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4: 거의 장난을 치는 것에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3: 예, 사건이 배당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며 고발 취지를 확인하고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같은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 네, 경찰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인가요?
3: 네,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21년 전 식약청장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히 승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024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안인 만큼 경찰은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 등이 나올 경우 재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들을 아직 찾지 못한 기업 수색팀이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헬기, 드론 및 육상 수색팀 투입과 함께 마을을 찾아다니며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묻는 탐문 수색팀을 새로 추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효정 기자, 주말 수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6: 네, 먼저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은 육상

0: 육상수색에 오늘도 주력합니다. 7개 팀 80여 명 안팎의 육상수색팀은 오늘도 실종자 탐색에 나서는데요. 남동발전은 육상수색팀 1개 팀 10명을 추가 계약했다며 내일부터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로 투입된 팀이 탐문수색팀입니다. 현지인 등 20여 명이 실종자들이 산으로 탈출한 경우를 가정해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주력 수색 범위는 기존에 주력했던 베이스캠프 인근과 산악지대, 옐로브리지와 파워하우스 등입니다. 피로 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던 수색견 팀에 대해선 추가 계약이 가능한지 타진 중입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러티는 어제 헬기 2대와 드론 8대를 띄워 수력발전소 메인캠프와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는데요. 아직 실종자 흔적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상수색과 함께 특히 공중수색에 집중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러티는 오늘도 역시 헬기 1대와 드론 8대의 비행 허가를 당국에 신청하며 현장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1: 네팔 홍수 피해 현장 지원에 나섰던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이 열흘간의 구호 활동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구호대 44명이 새벽 1시 반쯤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수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쳤으며 열흘간의 수색 기간 동안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구호대 일진이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진은 어제 현지에 도착했는데 네팔이 기조를 전환함에 따라 재건 복구 작업을 우선화돼 수색 작업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전 세계 물류의 핵심 길목인 홍해 바닷길이 예멘 후티 반군에 전격적으로 장악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은 이란의 진화된 대리전 앞에 미국의 억지력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의 전략 항구 도시 모카를 전격 장악하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예멘 현지로 직접 건너가 공격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후티 반군은 철저히 이란의 도구입니다. 이번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유엔 미국 대표부 참사관입니다.
1: 과거 무기와 자금만 대주던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이른바 그림자 지휘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2: 이번 전쟁 재발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4년 넘게 유지되어 온 예멘의 평온이 사실상 끝났음을 뜻합니다. 유엔 예멘 특사입니다.
1: 이란이 비대칭 전력으로 글로벌 물류를 인질 삼아 서방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방어력은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정유 시설이 자폭 드론에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해 보복 폭격을 주저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하루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전력이 고갈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개입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2: 오히려 확장되는 양상입니다. 후티 반군이 해협 장악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에너지 분석기관 연구원입니다.
1: 이란이 설계한 다중전선에 덫에 압도적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뚜렷한 군사적, 외교적 출구 전략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의 이중 병목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참여하는 신흥 경제국 모임 브릭스가 오늘 인도에서 정상회의를 엽니다. 중동 전쟁을 놓고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주도권을 되찾으려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신흥 경제국 모임 브릭스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이 속속 인도 뉴델리에 도착합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화두는 역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미국의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직면한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브릭스에 1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기간시설과 에너지 프로젝트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는데 서방의 금융 봉쇄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 브릭스는 회원국과 글로벌 사우스 지역 경제를 위한 회복력 있는 구조를 통해 어떤 나라도 금융과 기술 수단을 독점해 다른 나라의 합법적인 무역을 방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러시아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개막전 행사에 이란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2: 불행하게도 서방 경쟁자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앞서 이란 측이 언급한 것처럼 때때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띠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3: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란 측에 서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중동전쟁에 대한 회원국 입장을 공동성명에 모아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 속에 의장국인 인도 모디 총리는 항행과 무역의 자유를 강조하며 절충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무역은 항로가 보장되고 공급망이 열려 있으며 선원들이 안전할 때만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도는 항행의 자유와 선원의 안전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입니다.
3: 이번 회의에는 9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합니다. 2006년 창설 이후 11개국으로 회원국을 늘린 브릭스는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며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4: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5: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6: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4: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7: 우린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려고 3만 9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작전 하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참 이상하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미국의 공격 행위에 동참하는 걸 명백한 군사적 침략 공모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 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교통안전 1분 터.
14: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 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제법 선선한데요. 낮에는 따뜻한 가을볕이 함께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내리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 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소식이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아 면세점에서 집회가 있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를 출발해서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 교차로 지나 신교동 사거리에서 전효자 파출소 앞까지 하위 1개 차선 이용해서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도 곳곳에 정체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이제 전 구간에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나라나 서부간선도로도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안양 쪽으로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어린이들은 이걸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또

이걸 할 때 뇌에 긍정적인 자극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놀이인데요. 아이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놀이. 아마 우리 어른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유로운 주말 오전을 지나 오후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음악 놀이 시작해 볼게요.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신청곡으로 출발합니다. 혁오의 톰보이.

혁오밴드의 톰보이 8616님 신청곡으로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11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편하게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0: 한다 너.
1: 네가 잘하지. 예.
2: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세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휘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세계 질서가 대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한반도에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도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자국군의 전시지휘권이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주권적 결단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외교적 기회에 분단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쥐약게이트 당사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잘된 인사라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은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온갖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의 부적격 판단이 쏟아지는데도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후보자를 감싸고 돈다며 뻔뻔한 오만을 서슴없이 드러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실험 쥐마저 죽게 만든 약물에 임상 승인을 청탁했는데도 민주당은 의혹 규명은커녕 제보자를 공격하고 청문회 증참고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신성우의 서시.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아시안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은 축구 경기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지난 11일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북한은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구단이 예고한 대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오늘 오타니 선수를 오른쪽 이두근 염증을 이유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명단 등재는 9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타니 선수는 이르면 24일에나 복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오전 시간 저와 함께 다양한 음악 감상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오후에도 뉴스 앤 뮤직 계속됩니다. 저는 노래 세 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빅뱅의 Last Dance, 찬열의 Stay With Me, 21의 Go Away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 앤 트롯부터는 박귀빈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술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전화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night 빼주 넘쳐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전화는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night 빼주 넘쳐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왠지 처음 알아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캠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0: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1: 바로 평택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2: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따뜻한 가을 햇볕이 내릴 쯤에서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춘천 25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저녁에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청담대교까지 다시 긴 구간 차량들 더딘 흐름인데요.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시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다시 정체 서행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 평균 속도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쥐약 게이트 당사자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잘된 인사라고 맞섰습니다.
3: 경찰이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이 한미일 3국의 프리덤 엣지 훈련 다음 날인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 엘만데브 해협 페림섬을 장악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요충지를 모두 장악하며 이란 전쟁 판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2: 네팔 참사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 대응팀은 마을을 찾아다니며 실종자 행방을 캐묻는 탐문 수색팀을 추가 투입합니다.
3: 이번 주말과 휴일은 쾌청한 날씨 속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의 단풍은 오는 30일쯤 설악산에서 시작되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사건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현재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죠?
4: 네, 경찰은 조금 전 오전 10시쯤부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재난세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이번 의혹이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5: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6: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수면 사무총장입니다.
5: 거의 장난을 치는 것에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4: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이종배 서울시 전 의원을 고발인으로 부른 데 이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기소유예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수사팀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네,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4: 네, 경찰이 김 후보자의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2시 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동훈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된 지 4일 만에 조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외압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뒤 검찰에 당시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요청했고 아직 관련 자료를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를 받는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 양모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르면서 인사청문 전국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죠.
3: 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쥐약게이트 당사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잘된 인사라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은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실험쥐마저 죽게 만든 약물에 임상 승인을 청탁했는데도 민주당은 의혹 규명은커녕 제보자를 공격하고 청문회 증참고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도 정말 잘된 인사라고 자신한다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하고 김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라며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 자체가 오히려 잘된 인사라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어제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세력과 한동훈 의원 사이의 이른바 불법 수사자료 커넥션 문제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1: 네, 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3: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각종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채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를 바라보는 기류가 갈수록 심상치 않아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여러 기류가 있다며 용 후보자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반발을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고위 당정에서도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의가 분수령을 맞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용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 날짜와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차원의 협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엔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청문 일정과 증인 문제를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서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헌법상 직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이 임기 중 계속돼야 하느냐 물음엔 헌법 제84조 소추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된다고 답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2: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다음 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38%로 취임 이후 첫 30%대이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정상 외교 기간 조사가 진행됐는데도 이례적으로 지지율은 빠진 겁니다.
5: 프랑스와 정치, 경제, 첨단 산업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됩니다.
4: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직전보다 6%포인트나 올랐지만 부동산 정책과 개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우선은 고위급 참모들이 직접 나서 전당대회 이후 분열된 전통적 지지층, 집토끼 다잡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확실히 통합시키고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6: 그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든 분들인데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 면으로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4: 문제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처럼 지지자들의 반대가 큰 현안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법관 후보 재청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과 연임 개헌 논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7: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8: 강유정 청와대
7: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하나같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이라 청와대는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돌파구 모색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서도 국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인데 빠른 시일 내에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2: 어제 종료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추가 도발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예,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여러 차례 걸쳐 발사됐는데 250여 킬로미터 정도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무력 도발입니다. 프리덤 엣지는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다영역 훈련입니다. 앞서 북한은 프리덤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미 을지훈련이 진행되던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는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기조 속에서 핵무기 능력을 강조하려는 속내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10: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북미 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핵 군축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9: 북한은 지난달 6일 이후로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무기체계가 아닌 만큼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의 관문인 바브에만데브 해협 일대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로 원유를 수출해온 사우디의 후에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진격이 더 빨라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전략적 항구 모카를 장악한 다음 날 홍해 남쪽 입구의 전략적 섬인 페림성까지 장악한 겁니다.
3: 사우디 적군이 도주한 뒤 이곳을 소탕하고 확보했습니다. 후티 통제 방송사입니다.
2: 예멘 후티가 예멘 본토인 두바브 지역과 해협 내 남은 섬들까지 모두 점령해 홍해에 연안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따라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영토를 확보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3: 사우디적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후티군 대변인입니다.
2: 사우디도 즉각 모카 공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피해 만든 사우디의 우회 원유 수송로까지 흔들리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하루 수백만 배럴을 홍해로 실어나르던 송유관을 공격해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받는 악화일로 상황 속 이란과 걸프 산유국들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만 중재로 이란과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외무장관이 오는 14일 만나 호르무즈 통항 해결책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25주기 추모사를 통해 끔찍한 악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3: 우리는 결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입니다.
2: 다만 이날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 협상 진전 기대감에 급등세를 일단 멈추고 종가 기준으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5: mattress. Best sleep.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한 조사로 한국갤럽이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도심권 일대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요 도로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동아면세점과 신교동 그리고 효자동 주변으로는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를 지나 신교동 사거리를 통과해 구 효자 파출소 쪽으로 한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도 진행되는 만큼 오늘 오후 시간에 종로 쪽 가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뒤로 서강대교 이전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그전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도 차량 속도가 내려가는데 동호대교 부근 1차로 쪽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가 안 납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차 간격을 좁히고요.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문 열겠습니다. 저는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는 시간이죠.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12시와 1시 2시간 동안 트로트 준비하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박정식의 멋진 인생 이 시간 첫 곡입니다.

0: 대학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2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는데요. 12시, 1시 때 2시간 동안은 트로트 성인가요 준비하겠습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시면 노래 준비할 텐데요. 문자는 우물정0945번입니다.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꿈별님이요. 앱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흐린 날에는 신나는 노래가 흥을 높여야죠. 정동원의 흥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오늘 약간 날이 흐린가요? 예, 또 토요일인데 예, 노래 들으면서 흥을 좀 돋우면 좋죠. 노래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동원의 흥 보내드리고요. 일민의 상위 1%,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까지 세 곡 듣고 옵니다.

정동원의 흥 먼저 들으셨고요. 일민의 상위 1% 방금 들으신 곡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뉴스앤트롯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겨울철을 앞둔 유럽 가스 가격이 더욱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뉴델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 가스 가격이 1,000세제곱미터당 최대 1,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애초 러시아는 가스를 1,000세제곱미터당 150달러, 180달러에 공급했지만 유럽은 그 가격 비싸다며 이를 시장 가격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왔던 송유관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사우디 국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는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에서 송유관이 공격받았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송유관을 공격한 주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 총리는 이번 공격을 비난하며 누구의 소행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 해수욕장 인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40대 남성이 수색 5시간여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제주 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 해수욕장 인근의 한 숙소에서 40대 A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30분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해경은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바다 추락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경비 함정을 투입해 해상 수색을 병행했습니다. 당국은 A씨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꿈별님이요. 김치볶음밥으로 아점 먹고 커피 마시면서 여름 옷 정리 좀 하려고요. 즐거운 노래 많이 부탁합니다. 와, 정동원의 흥 잘 들었습니다. 종일 기분 좋을 거예요. 라고 신청곡 나갈 때 문자를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진짜 계절이 바뀌고 있는 때라서 이미 바뀌었죠. 이미 가을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름의 기운이 낮에는 좀 남아있어서 옷 정리할 때가 됐네요. 여름은 넣고 가을 꺼내고 그럴 때가 됐네요. 9080번님, 며칠 전부터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요. 타이레놀 가방에 가지고 다니네요. 애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셨군요.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진짜. 더더군다나 일교차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낮에는 약간 더운가 싶어서 좀 옷을 가볍게 입는데 아침 저녁에는 막 저는 춥던데요. 그냥 선선한 게 아니라 이럴 때 진짜 감기 걸리기 너무 좋고 여름에는 음료를 그 얼음 들어간 찬 음료를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낮엔 찬 음료를 마시다 보니까 이 계속 안 좋더라고요. 몸이.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따뜻한 음료를 마십니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0120번님. 상쾌할 가을바람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반가운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바람이 진짜 많이 달라졌죠? 상쾌합니다. 맞아요. 상쾌하고 요즘에 하늘도 너무 예쁘고. 6019번님, 오전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 시간에 귀빈님 목소리 들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오늘 쾌청한 날씨처럼 귀빈님 목소리도 되게 즐거움 주는 것 같아요. 오전에 시간이 나면 들어갈게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한테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마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평일에는 그 시간대는 대부분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동하시면서도 또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고 오전 10시대라서 아마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방송을 못 들으실 거고 그래서 아마도 평일에는 방송을 못 들으시다가 오늘 주말이라 와이텐 라디오를 켜셨는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2207번님은요,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 오곡이 노랗게 물드는 계절이 왔네요. 그러네요. 가을 하면 아주 풍성한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오늘 문자를 많이 주십니다. 아마도 날씨 탓이 아닌가. 가을 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을 타는 분들,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지금 그 심경, 이 가을을 맞이하는 그 심경 이야기로 남겨주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받으면서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성수의 참 좋은 당신,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 두곡 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최성수 참 좋은 당신, 심수봉 사랑밖엔 난 몰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8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25주기를 맞아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일 오후 2시 반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달성나들목 인근에서 물류회사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58명 가운데 1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정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1시 20분 시작하는 뉴스앤트롯에서도 트로트 준비할 테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김범용의 인생길 보내드리면서 12시 뉴스앤트롯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30분 후에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한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8: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선선했었는데요. 한낮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는 30도, 대구와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대전, 제주는 27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강남권 도로에서는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와 3시 사이 강남구 신논현역 앞 7번 출구에서 집회가 시작되고요. 2시부터 출발하는 행진도 있는데요. 신논현역 7번 출구에서 강남역, 교대역 7번 출구 쪽으로 행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강남 쪽 가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작업하는 구간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1차로 쪽에 작업 때문에 청담대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계속 길어지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옥산 부근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유계소,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외곽 쪽으로 나가는 길도 눈에 띄게 정체가 늘어납니다. 오산 망향 천안 남이 대전 부근으로 충청권 정체 길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10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은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현지 기업 대응팀은 헬기와 드론은 물론 육상 수색팀 투입과 함께 마을을 찾아다니며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묻는 탐문 수색팀을 새로 추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주말 수색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 네, 먼저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7개 팀 80명 안팎의 육상 수색팀은 오늘도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팀 1개 팀 10명을 추가 계약했다며 내일부터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로 투입된 팀이 탐문 수색팀입니다. 현지인 등 20여 명이 실종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행방을 캐는 겁니다. 주력 수색 범위는 기존에 주력했던 베이스캠프 인근과 산악지대, 멜로브릿지와 파워하우스 등입니다. 피로 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던 수색견 팀에 대해선 추가 계양이 가능한지 타진 중입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러티는 어제 헬기 2대와 드론 8대를 띄워서 수력발전소 메인 캠프와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는데 아직 실종자 흔적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러티는 오늘도 역시 헬기 1대와 드론 8대의 비행 허가를 당국에 신청하며 현장을 살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간 경변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최근 전북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했다고요?
4: 예, 올해 전북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3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전북에선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 사례가 나온 건데요. 군산에서 익히지 않은 조개류를 먹은 80대 남성이 지난달 말 숨졌고요. 고창에서 날꼴뚜기를 먹은 60대 남성이 이번 달 초 치료받다가 숨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날것을 먹었고 평소 간질환이 있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첫 사망 사례는 4월에 나왔습니다. 40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는데 마찬가지로 평소 간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덜 익혀 먹거나 피부 상처에 바닷물이 닿으면 감염됩니다. 최근 5년간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해수 온도가 높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발열이나 복통과 함께 하루 만에 다리 쪽에 수포가 번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 의존자 같은 고위험군에 치명적입니다.
1: 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어패류 소비가 늘어날 텐데요. 이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예, 비브리오 폐혈증은 예방 수칙만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패류는 5도 이하에서 저온 보관하고 섭취할 때는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조리 전에는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 등 조리 도구는 소독했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바닷물에 닿은 뒤 발열이나 피부 수포 등 의심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기상청 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컸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2: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경보 체계를 강화하면서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진 위험도를 파악하는 활성단층 조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권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땅이 요동치고 의류 판매장 진열대가 산산조각납니다. 혼비백산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2016년 9월 12일 저녁

0: 규모 5.8의 강진이 덮친 경북 경주 시내 CCTV 영상입니다.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듬해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은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시켰습니다. 연이은 대형 지진 이후 정부는 방제체계 개편에 속도를 냈습니다.
1: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학교는
2: 2016년 11월
1: 매년
2: 당시
1: 2,5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차관입니다. 2034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0: 실제로 기상청의 지진 통보 시간은 5에서 10초 이내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교량 등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율도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진 위험도를 파악할 핵심 자료인 활성 단층 조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표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은폐 단층이 적지 않은 데다 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도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해남 등에서 지진이 반복하고 있는 전라권은 활성 단층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적됩니다.
3: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단층이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이 충청 전라권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민간 건축물의 안전도 여전히 취약합니다. 신축 건물 규제는 강화됐지만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5: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염유한 기자입니다.
6: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의 의미를 뒀습니다.
7: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후보자입니다.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6: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앉히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8: 여성가족부는
2: 지난 2013년 9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8: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6: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오는 15일 청문을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포함한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논란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일관된 입장인데 일단 과정이 신중치 못했던 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셀카 모임과 관련해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설명은 준비단과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겁니다.
10: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9: 이딴 해명에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셀카 모임

0: 참석자이자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두곤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1: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0: 직접 해명 대신 준비단 차원 서면 해명도 이어졌는데 이따금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편집 왜곡을 주장하며 직접 원문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데 한 의원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소속 김승원 의원입니다.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0: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수사와 기소 분리 정착 등 법무부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가운데 청문회에서 납득 가능한 해명으로 여론의 물음표를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4: 식약처 청탁에서 시작된 논란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직 판사에까지 번졌고 김 후보자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신규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준비단, 주말인데 오늘도 출근을 했군요.
5: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처럼 적선동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 청탁 논란에서 시작해 의혹이 전방위로 퍼져 있는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해온 만큼 개별 해명보다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은 어제 가족상을 당했기 때문에 빈소에 주로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그간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겁니까?
5: 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입니다. 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2024년에 수사했던 김승원 후보자의 알선 뇌물 약속 혐의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김 후보자가 2021년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 제넨셀이라는 회사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연락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이 청탁이 인정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도 되느냐면서 이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3: 네, 그럼 당시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5: 네, 제넨셀은 대학 교수였던 강모 씨가 세운 제약회사입니다. 2021년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식약처의 임상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강 씨가 찾은 사람이 양모 씨였습니다.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이죠. 어느 쪽이 되든 상관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치권 인맥을 여럿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양 씨가 찾은 게 바로 김승원 후보자였습니다. 양 씨가 제넨셀의 상황을 알리면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김 후보자가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후 김감리 처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김승원 후보자가 그리고 제넨셀은 같은 달에 임상 승인을 받은 게 사건의 순서입니다. 다만 강 씨의 기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김 후보자의 연락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인데요.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고충민원 처리로서 판사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다른 회사로 옮겨붙은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제넨셀의 최대 주주였던 세종케미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앞서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청탁했더니 임상시험과 관련해 동물실험 결과 조작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임상계획 승인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뒤에 주가가 주당 9,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내렸고 현재는 400원대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피해 주주들은 임상 승인이 결정적인 호재였던 만큼 김 후보자와 강 씨 그리고 브로커 양 씨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주가 조작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원 전달을 위해서 시각처장에게 연락한 뒤로

0: 부터 9개월이 지난 뒤에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에 현직 판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0: 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정무부장판사입니다. 이 정판사는 강모 씨가 제넨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에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검찰이 청구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정판사와 김 후보자의 친분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문이고 또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정판사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커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친분을 매개로 수사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근 정판사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보은 채용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2: 예.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0: 네, 정판사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이후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해명을
2: 예.
0: 했습니다.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자기는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문제가 된 셀카 사진은 영장 심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였는데요. 다만 이 뒤에 정판사와 법조계 모임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관련한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의 취지가 약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보훈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채용이었을 뿐 영장 기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 씨와 관련해서도 2022년 2월에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3일 남은 가운데 식약처 청탁 의혹과 영장판사 셀카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신규혜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평가 관련 조사로 미디어토마토와 뉴스토마토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이용해 자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5: 고향 특례시.
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6: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8: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곳곳으로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진이 예정된 곳은 중국 고용노동청 부분인데요. 1시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서 오후 3시 반까지 집회와 행진이 있는데 2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종로 2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청와대 사랑채 쪽으로 한개 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심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오후 2시에 종로 구 교보빌딩에서도 집회가 시작되면서 오후 3시에 행진으로 이어집니다. 교보빌딩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에서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청와대 사랑채 쪽으로 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실 때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차량이 많은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 들어가는 게 잠실대교 이전부터 좀 답답합니다.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를 지나 가양대교까지 길게 더디고요. 올림픽대로 나란한 강변북로 잠실대교 성수대교 사이로도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여전히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많이 혼잡합니다. 그전으로도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더딥니다.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 그리고 안성분기점, 북천안, 남이분기점, 대전터널 더딥니다. 외텐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튼 라디오 1시 뉴스앤트롯 박규빈입니다.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시면 트로트 준비하겠습니다. 앱으로 맑은 향기님이요.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이명웅의 인생 찬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음악까지 들으면 더 기분 좋아지시겠죠. 이 시간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습니다. 뉴스 전해드리면서 음악 준비하는데요. 12시, 1시, 2시간 동안은 트로트 준비합니다. 노래도 트로트로 신청을 해주시면 전해드릴게요. 문자와 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비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금잔디 사랑껌 두 곡 듣고 옵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손태진 노래하는 곳에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금잔디의 사랑껌이었습니다. 마이템 라디오 뉴스앤트롯 지금 시각 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뒤 검찰에 당시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직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를 받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걸 두고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민주당의 정치적 고발장 한 장에 이렇게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지져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거라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말을 인용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국민만 보고 계속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한 의원은 또 김 대표가 오빠 로비를 막는 자신에게 내란 연속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계엄당일 겁먹고 국회 표결에 안 나

나오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210번님이요. 귀빈 아나운서 언제 농원 차리셨는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길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진을 한장 같이 보내셨네요. 사진을 보니까 여기 어딘가요? 귀빈 꽃농원 농장 지경, 귀빈 조경, 귀빈 꽃농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경치도 좋고. 제가 잘인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귀빈 꽃농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이름 때문에 이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예식장도 귀빈 예식장이 많았던 기억이고, 근데 요즘에는 어떤 상호 명예 귀빈이 들어가는 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없어져서 요즘엔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사진을 봤네요. 아유, 감회가 새롭네요. 고맙습니다. 3.10번님. 그걸 보시면서 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1.761번님. 주말인데도 일이 바빠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진아야 듣고 싶어요. 들려주시면 감사.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주말인데도 바쁘게 일하고 계시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하시면 좀 괜찮으시죠? 힘이 나시겠죠? 노래 준비했습니다. 정서주의 우리 어머니 먼저 들려드리고, 박서진의 진아야 보내드릴게요. 류지광의 비로소까지 모두 세곡 이어드립니다.

지금 시각 1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전남 광주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한 대와 진화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11시 20분쯤 불을 껐습니다. 이번 불은 민가와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인명피해나 주민 대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5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10번째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추가로 발견된 선원은 없었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어젯밤 해경과 해군 등의 함정 19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낮 시간대 함정 28척과 항공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가로 25km, 세로 252km 구역과 해안 지역을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9일 경북 포항 해변에서 실종 선원 한 명이 발견되자 해경은 수색 구역을 동해 쪽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노래 두 곡 보내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시 20분에 뉴스 앤 뮤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나율의 2+1 전해드리고요. 윙크의 북구북구 두 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잠시 후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선선한 초가을 날씨에 하늘은 파랗고 구름만 다소 지나는데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는 자외선이 매우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따라 한양 가는 길,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공사 구간도 있고 그 부근에 또 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올림픽대로가 많이 힘듭니다.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계속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도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는 길도 정체가 구간구간 길어집니다.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 안성 부근,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꾸준히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가 보여지고요. 외곽으로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주로 밀립니다. 북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옥산유계소, 청주 분기점,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로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위로 화물차 관련한 사고 났습니다. 수리터널 부근이고요. 1, 2차로에 화물차끼리 부딪혀서 산본나들목 통과할 때 4km가량 정체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7: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사건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지금은 고발인 조사가 모두 끝났다고요?
1: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2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이번 의혹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3: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2: 거의 장난을 치는 것에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1: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에 이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경찰은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돼야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시작됐죠?
1: 네, 경찰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과거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후 2시 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된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외압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기소 계획서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과거 검찰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등의 재판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5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경찰이 검찰에 어떤 자료를 요청한 겁니까?
4: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뒤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직 관련 자료는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024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0: 이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곧 예정돼 있죠?
4: 네, 오는 15일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김 후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하는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양 씨 측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판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과 같은 날 진행됩니다. 법원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0: 김승원,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주말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르면서 인사청문 전국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거죠?
5: 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성원 수석대변인은 오늘

0: 지하게이트 당사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잘된 인사라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은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실험 쥐마저 죽게 만든 약물에 임상 승인을 청탁했는데도 민주당은 의혹 규명은커녕 제보자를 공격하고 청문회 증참고인을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도 정말 잘된 인사라고 자신한다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하고 김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라며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 자체가 오히려 잘된 인사라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어제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세력과 한동훈 의원 사이의 이른바 불법 수사자료 커넥션 문제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1: 네, 또 용해인 송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0: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각종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채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를 바라보는 기류가 갈수록 심상치 않아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여러 기류가 있다며 용 후보자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반발을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고위당정에서도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의가 분수령을 맞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용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 날짜와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성평등 가족위원회 차원의 협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엔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청문 일정과 증인 문제를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1: 네, 네팔 대용수 구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입국한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부터 현지 구호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팔에서는 기적적으로 가족품에 돌아온 생존자들과 실종자를 찾아 나선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연결합니다. 신호특파원.
2: 네, 이곳은 2차 정부 구호대 숙소인 우리 대사관 인근 호텔입니다.
1: 네, 이진 구호대를 지휘하는 구호대장이 오늘 아침 입국했죠.
2: 네, 우리 정부의 두 번째 긴급 구호대가 어제 카트만두에 입국했고 이들을 지휘할 이 구호대장도 오늘 아침 추가로 입국했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이진 구호대원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과 구호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전에 이뤄진 이진 구호대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3: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4: 제공 복구도 있을 거고요.
3: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부합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직 오늘 어떤 일정부터 시작할지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호대원 전체 인원이 8명이고 수색 인원은 2명뿐이라서 일진 구호대가 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수색은 어렵습니다. 이 네팔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어느 홍수 피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지는데 이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등을 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진 구호대의 활동 시한은 일주일입니다.
1: 네, 또 현지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사연도 보도.

0: 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네팔 지진 발생 18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이 홍수 열흘째인 지난 4일 기적적으로 구조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30살 네팔인 남성이 어제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기계반장인 산제이 샤흐 씨는 터널 내부로 밀려들어온 진흙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다가 이 터널을 뚫고 들어온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흙탕물을 마시면서 9일이나 있었는데 구조대가 올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샤오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 기분이 좋고 벅찹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맞이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터널 생존자입니다.
1: 네, 실종 11일 만에 혼자서 집으로 찾아온 21살 청년 라메시 부다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이 터널 속 진흙탕을 8시간 동안 기어서 탈출했고 구조 헬기를 보고서는 속옷까지 벗어서 흔들었지만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걸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제는 네팔에서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이 홍수에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어제 종료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도발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사됐는데 250여 킬로미터 정도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무력 도발입니다. 프리덤 엣지는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다영역 훈련입니다. 앞서 북한은 프리덤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미 을지훈련이 진행되던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는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기조 속에서 핵무기 능력을 강조하려는 속내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4: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2: 박원근
4: 탄도미사일의
2: 이화여대 북한학과
4: 대부분이 핵을
2: 교수입니다.
4: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북미 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핵 군축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을 할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3: 북한은 지난달 6일 이후로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무기 체계가 아닌 만큼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5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10번째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추가로 발견된 선원은 없었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어젯밤 해경과 해군 등의 함정 19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집중 수색했지만 실종자나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낮 시간대에 함정 28척과 항공기,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가로 25km, 세로 252km 구역과 해안 지역을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막과 창고 등 컨테이너 두 동이 완전히 불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막으로 쓰던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결국 민간을 통한 공급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간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서울은 특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가계대출과 집값을 관리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묵래 기자입니다.
5: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특히 민간 시장의 위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6: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 정부는 민간 공급을 되살리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PF 보증 확대와 비아파트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시장에선 정부 지원을 반기면서도 선뜻 나서는 건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금 조달 여력이 줄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7: 수요자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대출이 공급이 안 된다.
8: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입니다.
7: 두고 보는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겁나서 이제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5: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수도권 대출 강도를 높인 6.27 대책 직후 매매량은 한 달 전에 비해 60% 넘게 줄었습니다. 대책 발표 앞뒤로 두 달 평균치를 봐도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다시 늘었지만 규제 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11호 대책 발표 직후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9: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8: 한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입니다.
9: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거래량은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5천여 건 안팎을 오가고 거래 소강 상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정부는 대출 규제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13: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2: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6: 건강해
17: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7: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8: 건강기능식품
1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YTN
22: 뉴스 FM
1: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간선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으로 진입하는 곳 6차로에 사고 구간이 현재 발생해서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서강대교 북단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고요. 지금 견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복정사거리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순수하게 차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천호대교 부근 1차로 막고 녹지 작업도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눈에 띄게 늘어가 하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안성 분기점을 지나갈 때 그래서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은 2차로에는 장애물이 있고요. 신갈 분기점 지나갈 때 정체, 북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가다서다 하는 가운데 옥산휴게소 청주 분기점,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도 제속도를 못 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는 서천터널 나와서 동서천 분기점 합류하는 길 짧게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본격적으로 서울 방향의 정체가 경기권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밀리는 구간은 서평택을 지나 화성휴게소까지고요. 여기는 14km 구간 쭉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박규빈입니다. 날씨가 좋아 한강 나와서 자전거 타며 청취합니다. 출출해서 라면 먹는데요. 옆에 계시는 분이 볼륨 좀 높여달라네요. 8604번님의 사연이에요.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크게 틀고 들어주세요. 최신 가요 전해드릴게요. 블랙핑크의 뛰어 이 시간 첫 곡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별로 또 다시 보기도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놓친 인터뷰가 있다, 어떤 정보가 있다 유튜브 채널 가셔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도 론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만들었고 YTN 경제 라디오 일명 경제통마늘입니다. 예, 저희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청취자분들 공모를 통해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정말 엄청난 심사를 거쳐서 경제통마늘이라는 채널명도 확정됐습니다. 경제통마늘 채널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제통,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경제 프로그램들 모여 있는 채널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통장에 마구마구 돈이 쌓이도록 마구마구 돈이 늘어나도록 할수 있는 채널이다라고 해서 마늘입니다. 통마늘, 경제통마늘 기억해 주세요. 2시 뉴스 뮤직은 최신가요 준비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80's의 Bad, 방탄소년단 BTS가 부릅니다. Mic Drop 두곡 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BTS 마이크 드랍이었고요. 그전에는 80s의 Bad였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2시 33분입니다.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초 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시할 의향이 있는 한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대표 출신으로서 장관 직무 사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활동과 구분하겠다며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도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분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는 질의에 모종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 대통령이 뒷짐만진 채 청문회 타령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악선동으로 모욕하며 버티는 후보자나 상식과 공정을 짓밟는 후보자를 끝까지 감싸는 청와대나 불통의 끝판왕이긴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제 용 후보자 회견은 청와대의 지명 철회 말라는 공개 겁박이라며 이쯤 되면 약점이라도 잡힌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습니다. 7457번님이 헐 귀비나나 목소리가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기 기운은 아니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낮아졌고 낮에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약간 목이 컬컬한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야 그거를 어떻게 느끼셨네요. 네, 여러분 이제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음료 같은 거 음식도 웬만하면 따뜻한 거 먹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가 오히려 겨울보다 요즘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건강하신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지금 독감 유행이 좀 빨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19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코로나19도 지금 유행이 되고 있어서 두 개가 지금 유행이 같이 되고 있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전문의가 하는 말이 마스크를 좀 잘 쓰고 다녀라.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그거를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해주던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지나실 때는 마스크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마스크 괜찮대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은 최신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노래 세 곡 준비했는데요. 에스파의 Thirsty, 있지의 Wannabe, 리센의 Pinball 세곡 이어갑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에스파의 Thirsty 먼저 들으셨고 있지의 Wannabe, 리센의 핀볼 방금 들으신 곡까지 모두 세 곡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2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해를 통과해 21일 만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 펜스타 아크로호가 영국 펠릭스토어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출항한 지 21일 만입니다. 북극 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생겨난 백길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농막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농막과 창고 등 컨테이너 두 동이 완전히 불타 소방추산 1,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막으로 쓰던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인천 강화군 내가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알아온 A씨는 범행 당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5917번님이요. 오늘 9월 10일은 제 친정아버지 생신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노래도 하나 신청할게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5917번님의 아버님. 오늘 생신이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아버님이랑 식사 약속을 잡으셨나요? 오늘 즐거운 날, 즐거운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노래도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준비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723 황님은요. 앱으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듣고 싶어요. 저는 일이 힘들 때면 브레이브걸스의 연평도 해병대 공연 동영상을 보곤 합니다. 아, 연평도가 아니라 백령도 공연이군요. 힘들어도 자신을 좋아해주는 팬들이 앞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도 힘을 내봅니다. 백령도에서 공연을 했었군요. 브레이브걸스가. 브레이브걸스의 팬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 곡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아마 들려드리다 보면 노래를 다 못 전해드릴 것 같아서 3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앤뮤직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이 신청곡은 다음 시간대에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3시 20분까지 기다려주셨다가 3시 뉴스앤뮤직도 들어주셔야 돼요. 예,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예. 4471번님은 우울한 잿빛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구름이 많습니다. 보니까 구름이 좀 많아가지고, 좀 날도 흐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래 신청하신 거 보면 되게 밝은 노래, 힘나는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시 뉴스 앤 뮤직에서도 그런 노래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723 황님은요. 요즘에 달리기 하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꽤 됐죠. 그리고 마라톤 뛰는 분들도 진짜 많아졌고 근데 달리기가 정말 몸에 건강에 너무 좋대요. 여러분. 좀 많이 달리면 좋죠. 근데 겨울 되면 또 추워가지고 못 달리잖아요. 여름엔 너무 더워서 못 달렸고 딱 지금이 달리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도 불어주고 하니까 좀 이제 달려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 이번 계절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2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하면서 앞서 신청하신 5917번님 아버님 생신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곡이죠. 정은지 서인국 함께 부른 곡입니다. All for you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3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옵니다. 박기빈입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그리 덥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17도로 시작했는데 기온이 쑥 올라서 현재 서울은 23.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을볕이 내리쬐는데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아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 잘하셔야겠습니다. 도심 곳곳으로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교보빌딩에서 오후 3시 행진이 시작됩니다. 교보빌딩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을 지나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를 통과해 청와대 사랑채 쪽으로 한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지금 고용노동청에서 종로 1가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쪽으로 가는 행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는 행진도 있는데요. 현재 행진 중입니다. 신논현역 에서 강남역 교대역 7번 출구 쪽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도로 그리고 종로 쪽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강변북로에서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곳 6차로에 사고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오늘 봄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와와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살아있는 YTN.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어제 종료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추가 도발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3: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여러 차례 걸쳐 발사됐는데 250여 킬로미터 정도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무력 도발입니다. 프리덤 엣지는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다영역 훈련입니다. 앞서 북한은 프리덤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미 을지훈련이 진행되던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는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기조 속에서 핵무기 능력을 강조하려는 속내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11: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북미 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핵 군축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3: 북한은 지난달 6일 이후로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무기체계가 아닌 만큼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식약처 청탁에서 시작한 논란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또 현직 판사에게까지 번졌고 김 후보자는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신규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청문회 준비단 막바지 준비에 한창일 텐데 주말인 오늘도 출근을 했죠?
14: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이제 앞으로 3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준비단은 평소처럼 서울 적선동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 청탁 논란에서 시작해 의혹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해온 만큼 개별 해명보다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은 어제 가족상을 당했기 때문에 빈소와 준비단을 오가면서 청문회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간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14: 네, 지난달 3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2024년에 수사했던 김승원 후보자의 알선 뇌물 약속 혐의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김 후보자가 2021년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 제넨셀이라는 회사에 임상계획을 승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혐의 내용인데요. 검찰에서는 연락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이 청탁 사실이 인정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도 되느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12: 네, 당시 사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14: 네, 제넨셀은 대학 교수였던 강모 씨가 세운 제약회사입니다. 2021년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야 했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희망하는 날짜에 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 씨가 찾은 사람이 현재 브로커로 불리는 양모 씨입니다. 어느 쪽이 되든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치권 인맥을 다수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 씨가 찾아간 게 바로 김승원 후보자였습니다. 양 씨가 제넨셀의 상황을 알리면서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직접 챙겨보라고 얘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제넨셀은 같은 달에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강 씨의 기소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김 후보자의 연락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김승원 후보자도 어디까지나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인데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5: 고충민원 처리로서 판사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2: 네, 그런데 이 논란이 해당 제약사 제넨셀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까지 번지지 않았습니까?
14: 네, 그렇습니다. 제넨셀의 최대 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인데요. 앞서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청탁했던 임상시험과 관련해 동물실험 결과 조작과 자본

0: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의 임상계획 승인이 임박한다는 보도가 잇따른 뒤에 주가가 주당 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임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요. 주가는 그래서 내리막을 걸었고 현재는 400원대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피해 주주들은 임상 승인이 결정적인 호재였던 만큼 김 후보자와 강 씨, 그리고 양 씨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자신은 주가 조작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원 전달을 위해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는 현직 판사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죠.
0: 네,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정무 부장판사입니다. 정판사는 강모 씨가 제넨셀 관련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논란이 된 이유는 정판사와 김 후보자의 친분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문이었고, 그리고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때는 같은 재판부 배석판사였습니다. 게다가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정판사와 함께 찍은 세 사람이 찍은 셀카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정리하면 친분을 매개로 수사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정판사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보은 채용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1: 네,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 네, 정판사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이후로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초기에 해명을 했습니다. 강 씨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기 때문에 자기는 관련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즉, 문제가 된 셀카 사진은 영장 심사와 무관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후 법조계 모임으로 만남을 이어왔고, 사건 관련 연락을 한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의 톤이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 보은 채용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했을 뿐,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양 씨와 관련해서는 2022년 2월에 우연히 마주쳤을 뿐, 그 뒤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역시 처음에 해명을 했는데요. YTN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2023년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해서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지역구 행사에서 마주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앞선 해명은 거짓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친한 후배로 알고 지냈다는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의혹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배우자 박모 씨가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해당 협동조합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세금으로 과도한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한 축이겠고 또 하나는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되겠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가족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했는데 이런 삶을 폄훼하는 주장들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 그리고 작업 치료 같은 모든 업무를 맡아서 수행했고, 배우자는 월 평균 350만 원, 장남은 306만 원을 각각 수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활동 지원 기관 선정 과정에 어떤 영향력도 자신은 행사하지 않았고, 급여는 업무량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1: 네. 그런데 김승우 후보자가 좀 대응 전략을 좀 중간에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0: 네, 김 후보자 측은 후보 지명 직후에 쏟아지는 논란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초반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 취재진이 질문을 하더라도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에 이 식약처 청탁 의혹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태도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를 그동안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김 후보자 측이 이제는 녹취록을 직접 자기 손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각종 보도를 해명하는 언론 공지문도 점차 적극적으로 내는 모습입니다. 준비단에서 지금까지 낸 언론 공지문의 분량을 저희가 세어보니 2만 4천자가 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음주운전이나 부동산 자료 제출 누락 같은 일부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여권에서는 김승우 후보자를 지키겠다면서 엄호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인데요.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는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다.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 자폭이라면서 맹공을 이어가고 있고

0: 국민의힘에서도 민심이 경고장을 내밀고 있다면서 주말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아까 제네셀의 최대 주주였던 게 세종 메디칼인 거죠?
0: 네,
1: 저희가
0: 맞습니다.
1: 지금 자막에
0: 네.
1: 세종 케미칼로 잘못 나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규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은 나들이 즐기기 좋은 초가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선선한 아침으로 시작해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연 캐스터.
2: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
2: 네, 서울은 현재 구름이 짙게 깔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현재 서울 기온 23.6도로 선선합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속 기온이 크게 올라 영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야외 도서관이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책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독서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과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림 그리기에 푹 빠진 아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늑대야.
3: 날씨가 선선하고 그림 열심히 그려서 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2: 오늘은 이렇게 초가을 날씨 속 밖에서 나들이 즐기기 참 좋았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일교차만 염두에 둔다면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아침까지 중북부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전 16도, 대구 17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대구 30도, 부산 29도로 남부는 내일도 예년 기온을 이어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2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1: 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보다 한 달여 앞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네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8월 마지막 주에 1,000명당 13.3명에서 9월 첫째 주 1,000명당 25.3명으로 배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또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 바닷물이 닿았을 때 감염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4: 지난달 하순 전북 군산에서 익히지 않은 조개를 먹은 80대 남성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숨졌습니다. 고창에서도 생꼴뚜기를 먹은 60대 남성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모두 비브리오 폐혈증. 평소 간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보고된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진 겁니다. 전북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나온 건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에 바닷물이 닿았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환자의 80% 이상이 해수 온도가 높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연평균 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입니다. 감염되면 급성 발열과 복통이 나타나고 피부에 출혈성 물집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 피부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5: 바닷물이 아직은 따뜻해서 비명호
6: 전북자치도 감염병 관리과장입니다.
5: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날 것은 피해 주시고 꼭 익혀서 드시기를.
4: 해산물은 5도 이하로 보관하고 85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해 먹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산물을 먹거나 바다에 다녀온 뒤 발열이나 복통, 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오후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는 종암과 기름 사이 2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기름램프 쪽 가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가셔야겠고요. 내부순환도는 성산 쪽으로 홍제에서 연희램프, 반대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제문 터널 쪽으로 차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가양대교 다리 위에서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 가 떨어져 있고요. 제2자위로 나오는 길 강매 나들목을 통과해서 현천 나들목 쪽으로 답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로 부근으로 집회와 행진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종로 부근으로 종로 1가 부근 세종로 쪽으로 거의 서 있다 싶은 정체가 되고요. 현재 고용노동청에서 했던 행진은 방금 끝이 났습니다. 오후 3시경에 행진은 끝이 났고요. 교보빌딩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역에서 경복 구효자파출 쪽으로는 현재 행진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역에서 종로 3가, 종로 1가에서 안국사거리, 광화문에서 고궁박물관 남측 쪽으로도 행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심 통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종로 3가에서 세종사거리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을지로도 3가에서 1가 쪽으로 많이 답답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 박규빈입니다. 실시간 뉴스와 음악이 있습니다. 생방송 주말 뉴스 앤 뮤직 문자와 앱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 4723 황님이 신청하신 곡이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이 시간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음악 준비하는데요. 이번 시간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검정치마의 할리우드 들으시고요.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두 곡 이어갑니다.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검정 치마의 노래였습니다. 헐리우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3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민주당 김민석 대표 수첩이 국회에서 포착된 걸 겨냥해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멋대로 예단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여론 호도에 앞장선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섣부른 선거판에 적힌 수첩이 아니라 고통받는 민생 현장을 들여보라며 권력 나눠먹기식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행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예산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벌써 딴 마음을 품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의 수첩 메모를 사법부 겁박이라고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공세를 멈추고 자신들의 행태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용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단순한 정치적 전망을 사법부 겁박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 근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나 의원 본인이 재판받던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들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9849번님이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하늘을 찍으신 것 같아요. 푸른 하늘이고요. 구름. 새털 구름과 뭉게 구름 사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구름이 파란 하늘 아래 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너무 가을 하늘이 사진에서 물씬 느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가을 하늘을 실내에서 감상을 했네요. 고맙습니다.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웨이브 투 어스의 배드 두 곡 이어갑니다.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Wave to Us의 Bad였고요. 그 전에는 델리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였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지금 시각 3시 45분인데요.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정부의 최고 가격제 영향으로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인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1원 내린 1859.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1844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 3주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이번 달 말 고시됩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세수 호조에 힘입어 5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가 올해 들어 7월까지 64조 8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2조 원 개선되면서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5조 7천억 원 증가한 1,35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산과 비교하면 86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3시 뉴스 앤 뮤직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4시 20분에는 굿모닝 굿라이프가 방송되고요. 뉴스 앤 뮤직은 5시 20분에 이태원 아나운서가 이어갑니다. 7865번님 리네의 이별 후에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서태지의 모아이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3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하고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가을날입니다. 한낮에도 서울에는 구름이 볕을 가려주어서 산책하기 좋은 날인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18도로 시작해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부산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낮 기온이 25도 선으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이동 차량이 무척 많은데 중부 내륙고속도로 따라가는 길에서는 정체 구간이 꽤 길게 이어지는 곳이 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충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4km나 쭉 밀리고 있습니다.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남이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발생해서 여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남 가는 길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 증평에서 진천터널, 일주에서 남이천, 곤지암에서 경기 광주분기점, 중부 3터널에서 1터널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대감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밀리고 있고요. 다부터널 부근 치악 4터널에서 남원주 이렇게 9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6: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7: 김수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6: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장난을 치는 것에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5: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4년 이미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경찰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관련한 수사 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 계획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걸 두고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민주당의 정치적 고발장 한 장에 이렇게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여당 대표 이빨 말고 본인 입부터 걱정하라며 한 의원에게 딱 맞는 자리는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4: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를 다시 살펴보면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 지난 2024년 검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청탁의 브로커였던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모 씨와 강모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청문회와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포함한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우정훈 기자입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논란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일관된 입장인데 일단 과정이 신중치 못했던 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셀카 모임과 관련해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설명은 준비단과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겁니다.
10: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9: 이딴 해명에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셀카 모임 참석자이자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두곤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10: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9: 직접 해명 대신 준비단 차원 서면 해명도 이어졌는데 이따금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편집 왜곡을 주장하며 직접 원문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데

0: 한 의원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0: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수사와 기소 분리 정착 등 법무부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가운데 청문회에서 납득 가능한 해명으로 여론의 물음표를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 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거취 문제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죠?
4: 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쥐약게이트 당사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잘된 인사라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은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실험쥐마저 죽게 만든 약물에 임상 승인을 청탁했는데도 민주당은 의혹 규명은커녕 제보자를 공격하고 청문회 등 참고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도 정말 잘된 인사라고 자신한다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하고 김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라며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 자체가 오히려 잘된 인사라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어제 이번 사안을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세력과 한동훈 의원 사이에 이른바 불법 수사자료 커넥션 문제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2: 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4: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떠나갈 민심을 붙잡을 마지막 기회마저 용 후보자 하나를 지키는데 고집을 부리며 허비해보라며 결국 버티다 부러지는 건 이재명 정권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를 바라보는 기류가 갈수록 심상치 않아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여러 기류가 있다며 용 후보자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반발을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고위 당정에서도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 내부 논의가 분수령을 맡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용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 날짜와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성평등 가족위원회 차원의 협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엔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청문 일정과 증인 문제를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어제 입국한 네팔 홍수 정부 긴급고대 이진이 오늘부터 현지 구호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팔에선 기적적으로 가족 품에 들어온 생존자들과 실종자를 찾아 나선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연결합니다. 신호특파원.
5: 네, 2차 정부 구호대의 숙소인 우리 대사관 인근 호텔 앞입니다.
3: 네, 어제 입국한 이진 구호대를 지휘하는 구호대장은 오늘 아침에 입국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두 번째 긴급 구호대가 어제 카트만두에 도착했고 이들을 지휘할 구호대장도 오늘 아침 추가로 입국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진 구호대원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과 구호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석 구호대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 실종자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과 기다림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오늘은 구호대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네팔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어느 홍수 피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지는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등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구호대원 전체 인원이 8명이고 수색 인원은 2명뿐이라서 일진 구호대가 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수색은 어렵습니다. 이진 구호대의 활동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사연도 보도되고 있다고요?
5: 네, 네팔 지진 발생 1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기적적인 사연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구조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30살 네팔인 남성이 어제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기계반장인 산제이 샤흐 씨는 이 터널 내부로 밀려온 진흙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다가 터널을 뚫고 들어온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흙탕물을 마시면서 9일이나 있었는데 이 구조대가 올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샤흐 씨 목소리 들어봅니다.
7: 기분이 좋고 벅찹니다. 모두 사람들의 기도와 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맞이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5: 또 실종 11일 만에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21살 청년 라메시 부다의 이야기도 소개됐습니다. 터널 속 진흙탕을 8시간 동안 기어서 탈출했고 구조 헬기를 보고서는 속옷까지 벗어서 흔들었지만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걸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네팔은 어제가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서 음식을 대접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이 홍수에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13: 건강해.
1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1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15: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당무를 따라

0: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특례시.
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내일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릅니다. 당분간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번에도 또 사고가 났는데요. 양평 방향으로 연풍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정리, 수습 준비 중이고요. 충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는 이렇게 길게 밀리는 이유 는 전시간 사고 때문에 그런데 사고 여파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 쪽으로도 사고가 났습니다.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문경 2터널 뒤쪽으로 답답합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남이분기점 부근에 화물차 관련 사고 때문에 여기도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하도분기점 더 국수 3패에서 강일까지 더디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홍천휴게소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차들도 많아지는데요.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쭉 차가 많아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마포대교까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 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리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부모님을 직접 간병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실 겁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 현실의 벽 앞에선 여러 걱정도 들 텐데요. 막상 그 긴 시간을 겪어보면 나는 나중에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정작 내 노후의 간병비, 치매 대비는 따로 준비해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고령화 시대, 40대에서 60대라면 꼭 챙겨야 할 간병비, 치매 보험에 대한 대비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부모님 간병으로 힘드셨던 청취자분이 보험 상담 이후에 간병보험을 직접 청구해보신 경험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활짝 열려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청취자분들의 질문, 일타강사 두 분이 명쾌한 답변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진영 팀장님은 처음 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되게 고우신 것 같은데 자 방송 내용 어떤 것들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네,
1: 저부터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치매보험 알아보실 때 진단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뭔지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볼 거고요. 진단비 외에 도대체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그 부분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꾀꼬리 같은 우리 안진영 팀장님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2: 저는 실제로 부모님 간병 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청취자분의 간병보험 청구 경험담 꼭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그럼 오늘 결국에는 치매보험, 간병보험,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이 치매간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1: 맞아요.
0: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관련해서 우리 집에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보장 분석 보험 체크, 보험료 점검을 비롯한 각종 재무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오늘도 전문가의 무료 상담 원하신다면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치매, 뇌혈안 질환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기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비용이죠. 간병 비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보험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이나 제가 요양 시 간병인 비용은 하루 10만 원 안팎, 한 달이면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작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이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민간 간병비와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바로 이 노후 간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프닝에서도 만나봤고요. 방금 전문가 픽 뉴스 통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제가 요양 시 간병인 비용이 하루 10만 원 안팎, 한 달이면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치 월급이 간병
1: 최소 비용으로. 300만 원이죠, 사실.
0: 고스란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맞아요.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막막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간병비 그리고 또 치매보험 준비하실 때 다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좀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일단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단금 하나만 보고 이제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단비 외에도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레켄비라고도 하죠. 그리고 재가급여 그리고 이제 노치원이라고도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또 장기 요양시설 입소 비용까지 여러 담보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꼭 뭐가 필요한지 좀 정하는 게 순서고요. 진단비만 사실 크게 준비하셨다가 정작 오래 이어지는 말씀하셨던 뭐 재가라든지 뭐 시설비용 이런 것들이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2: 네, 그리고 특히 레켄비, 즉 표적 치매 약물허가 치료비는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해야 순차 지급되는 구조인데요. 최대 2,7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정해진 횟수만큼 치료를 다 받으셔야 전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가입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치매 진단 등

0: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진단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간 내가 치료를 받을 때 또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될때 간병비로 오래도록 쓸수 있는 보험이 잘 대비가 돼 있느냐 이걸 짚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치매 진단과 장기 요양 등급이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 등급이 전혀 다른 기준이다.
1: 맞아요. 뭐 연관은 있으나 이제 전혀 다른 기준이죠.
0: 그렇군요. 헷갈리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보험 고를 때도 이 등급 기준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도 뭐가 있을까요?
2: 두 번째는 간병인 일당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붙이거나 정해진 간병비를 보험금으로 드리는 보장인데요. 지금은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셔도 전문 간병인을 쓴 것과 똑같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약관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직 이 보장이 없으시다면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1: 맞아요. 이 간병 때문에 사실 본업을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간병인 일당 같은 경우는 이 간병하는 가족의 소득 공백을 좀 메워주는 현실적인 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간병은 결국에는 가족이 하게 되는데 정작 그 가족을 위한 보장은 따로 챙겨야 된다라는 거
1: 맞아요.
0: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연금으로 생활비를 준비한다.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요걸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 실태 조사를 보면요. 재가급여 이제 집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이용 어르신들께 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디서 지내고 싶으신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기준으로 한75% 정도가 지금 있는 집에서 그대로 지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요양시설 입소 같은 경우는 14% 정도, 그다음 요양병원 입원은 10%도 채안 되는 9% 정도에 그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등급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고 또 돌봄이 더 필요할수록 그런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볼수 있죠.
2: 네, 결국 문제는 돈인데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개인 간병인을 써서 집에서 지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를 활용하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등급 기준으로 251만 2,900원으로 방문 요양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35번 받으면 한도가 다 찹니다. 기대 수명에 가까워질수록 노후 생활비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중에 의료비나 간병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비,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생활비를 보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0: 저도 사실 이것과 관련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감을
1: 관심이
0: 하는 게
1: 많으실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0: 그렇긴 한데 좀 미리 대비를 좀 하고 싶고 사실
1: 맞아요.
0: 노후에 제가 부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 또는 내가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1: 그렇죠.
0: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 사실 몸이 건강한 우리도 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1: 맞아요.
0: 하는데
1: 맞아요.
0: 이 요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1: 맞아요. 전혀 모르는 간병인이랑 또 지내야 하고, 그죠?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이 간병비 또는 간병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꼼꼼하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가 크게 느낄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챙겨야 될게 많은 간병비와 치매 보험,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정확하게 솔루션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직접적인 상담을 위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저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0: 애프터.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0: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인데요. 이 경기도 화성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1년 전쯤에 저희와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좀 하셨던 분들인데요. 당시 부모님의 이제 간병 경험을 말씀을 하시길래 간병인 보험을 추가로 준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남편분이 퇴근길에 좀 크게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이 간병을 누가 했을까요?
0: 아내분이요?
1: 네, 맞아요. 아내분이 직접 간병을 해주시면서 이번에 그 보험을 실제로 활용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부모님 간병 경험 때문에 간병보험 대비를 했는데 실제 보장을 받아보신
1: 네, 그렇죠.
0: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자, 1년 전에 상담 당시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1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2: 당시에 이 부부는요. 암 그리고 뇌, 심장 진단비 위주로만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정작 간병과 관련된 보장은 전혀 없는 상태셨어요.
0: 네.
2: 그리고 아내분이 예전에 부모님을 몇 년간 직접 간병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정작 제 보험엔 그런 상황을 대비한 보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당시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을 보면 남편분은 2세대 실손보험 14만 원,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 12만 원, 그리고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암보험 두 건까지 해서 월 36만 원가량 납입하고 계셨고요. 아내분도 비슷한 구성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두 분 합쳐서 월 5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어요. 다행히 이 부부는 건물 주셔서 보험료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셨고요. 오히려 부족한 보장을 제대로 채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1: 여기 1년 전 상담 때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게 이 간병인 보험이었는데요. 당시 월 보험료는 3만 2천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이게 정말 이 정도 돈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반신반의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도 뭐 당장 쓸 일이 없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말이 1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0: 근데 도대체 남편분한테 뭐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아내분이 간병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1: 아, 예. 최근에 이제 남편분이 퇴근길에 이 맨홀에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좀 어깨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고요. 또 그 충격으로 또 앞니가 3개나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0: 크게 그래서 다치셨네요.
1: 네.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아내분이 곁에서 손수 간병을 해주셨다고 해요. 가족이 간병 한 경우였는데도 문제없이 보장이 인정돼서 간병인 사용 일당이 15만 원씩 정확히 13일치 195만 원가량이 지급이 된 사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월 보험료 3만 2천 원이었던 간병인 보험으로 이분들이 195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신
1: 그렇죠.
0: 사례인 건데 아내분이 간병을 직접 하셨다. 간병인을 고용한 게 아니고 그럼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도 보험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2: 네.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 도와드리면서 또 하나 확인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이었어요. 확인해보니까 남편분의 사고도 보장 대상에 해당이 돼서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공제하고 상해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어요.
1: 거기에다가 또 1년 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같이 넣어드렸던 또 1호종 수술비가 기존에 없으셨던 게 있으셨거든요. 그 보장에서도 또 어깨 수술로 50만 원이 지급이 되셨고요. 아직 앞니 같은 경우는 치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또 추후에 골절 수술비에서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간병인 보험만 기억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수술비까지 여러 건을 같이 받아가시게 된 거죠.
0: 그러게요. 꽤 많은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는데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1: 그죠?
0: 시민안전보험.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2: 네,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화성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용인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체결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입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다 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다치는 안전사고는 보장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치셨을 때 우리 지역에 이런 보장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청구 기한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시민안전보험을 보상을 받으시려면 사고 발생 직후 1년 이내에 치료받으신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이 부분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보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이렇게 보상되는 상해 치료비는 뭔가 실비를 보존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1: 대부분 정액 보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손 보장은 이제 본인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셔야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뭔가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를 이용하다가 이런 상해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다면 맞아요. 알아보고 직접 청구해서.
1: 저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강변에서 타다가 아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금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시민안전보험에서 30만 원 정도의 골절 진단비를 지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냥 느낌에 왠지 우리 또 시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빠질 것 같은 굿모닝 굿나잇 방송이 나가면요. 자, 잘 알고 참고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 관련된 정보들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례처럼 사고가 난 뒤에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뭐였는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다른 거 신경 쓸 게 더 많기 때문에 보험금 어떻게 챙겨야 될지 이런 거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 부모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이 경황이 없겠죠.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 받아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 꾸리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가족이 직접 이렇게 간병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분이 어쨌든 받으셨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 뭐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2: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요즘 가족 간병으로 청구하셨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지급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등록 절차를 놓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봤던 사례 중에는 부모님을 직접 몇 주씩 간병하시고서 서류 하나를 못 챙겨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한 분도 계셨어요.
0: 수백만 원의 보험금
1: 충분히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죠.
0: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챙겨야 될 텐데 가족이 간병하고도 간병보험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거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까요?
1: 네, 일단은 이제 이런 부지급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입원하시기 전에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두셨는지 여부. 네,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0: 네, 보험에.
1: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간병 일지는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0: 그 일기처럼요?
1: 이 간병 일지가 예, 맞아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공책에다가 뭐 오늘은 누가 간병했고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간병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간병 일수와 그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빙 정도까지 갖춰 두셔야 합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미리 준비를 해두셔서 청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0: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그 가족에 대한 보험 그 보험에 간병인을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간병일지 작성하셔야 하고 간병일수와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빙서류 갖추면 보험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결국에는 필요할 때 제대로 청구해서 받는 것까지가 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인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죠.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1년 전엔 월 3만 2천 원이 추가되는 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니 195만 원이라는 간병비 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술비와 시민안전보험까지 확인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하나씩 챙길 수 있었던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간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르신들 간병을 제일 많이 좀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간병비 보험에 대한 대비는 좀 노년층 분들이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거고 젊은층은 좀 나중에 가입을

0: 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1: 이거
0: 될까요?
1: 아마 안진영 팀장님이 하실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0: 어떤 거죠?
2: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싱글처럼 보이지만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0: 어머, 저는 뭐 팀장님 싱글이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커요? 중학생, 초등학생이요?
2: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일주일 넘게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이제 병실에서 아기랑 둘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못 자고. 그래서 그때 간병인 보험이라는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0: 아, 그땐 없으셨어요, 그러면?
1: 그렇죠. 간병인 보험이 이제 불과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 그때는 거의 한 10, 한 2, 3년 전이었기 때문에.
0: 아, 한참 지났죠. 그리고 큰아이가 지금 중학생이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보험이 참 있었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년층,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뿐만이 아니라 아이 케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이 간병보험이
1: 네,
0: 필요할 수
1: 필요할 수
0: 있겠습니다.
1: 있죠. 네, 필요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가입을 해놓게 되면 그 비용이 또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태아보험이라든지 어린이보험 상담을 할 때도 이 간병인 일당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요즘 워낙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 한번 아프면은 또
1: 그렇죠.
0: 그쵸,
1: 네.
0: 비용이 만만치가
1: 왔다 갔다 막 계속
0: 않아요.
1: 월차 써야 되죠. 뭐 해야 되죠.
0: 맞아요. 그리고 맞벌이의 소득이 갑자기 외벌이 소득처럼 일시적이겠지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1: 그럴 수도 있죠.
0: 보험으로 조금 대비를 탄탄히 해두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하신 뭐 안진영 팀장님처럼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린이 보험이나 이제 30대 미만의 어른이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또 태아 보험 같은 거 상담을 해드릴 때는 간병인당을 또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간병인 1당 같은 거 추가하더라도 만원 미만으로 또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 부담 없이 준비하실 만하죠.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할때뭐 부모님이 이제 곁을 지키느라 뭐 회사도 못 나가고 다른 일도 못 하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그런 공백을 채워주는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꾹꾹 담고 담아 우리 청취자님께 어떤 애프터 처방전 써주셨을지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맞춤 상담 통해 우리 집 보험도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볼게요.
1: 네, 이제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또 납입기간이 끝난 보험도 3건이나 있으셔서 기본적인 보장 자체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를 무리하게 뭐다 뜯어고치기보다는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만 채우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게 바로 이제 종수술비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추가하는 데 들어간 보험료가 월 5만 4천 원 정도였고요. 또 2세대 실손보험 정도는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셔서 유지 권해드리면서 나중에 상황이 좀 달라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재상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년 전에 그 당시에는 내가 매달 5만 4천 원의 보험을 추가로 내는 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실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험 사고 발생하고 나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사례자님이 지급받으실 보험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로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약 195만 원, 어깨수술로 50만 원,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치아 수술에서도 골절 수술비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함께 확인해드린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상해 치료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보험 하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한 보험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중요했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아,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노후 대비도 한번더 봐주셨다고요?
1: 네, 이번에는 사실 보험뿐만 아니라 이 노후 보장까지 함께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부부 각자 명의로 이제 경증 치매부터 보장되는 이제 치매 진단비 그리고 또 재가 비용, 그다음에 시설 급여를 좀 새롭게 준비를 해드렸고. 월 보험료는 5만 8천 원 정도 수준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0: 뭐 여기에 따님 운전자 보험 가입도 이제 도와드리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형 종신보험까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부부의 노후와 이제 자녀의 보장 또 자산 승계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 굿모닝 굿나이프의 무료 보험 점검과 작은 리모델링이 아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됐는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생생한 사연이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두 분이 문제 해결을 말끔히 도와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상담 요청 문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문화 앱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소개해드리고 고민 사연 속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 해드리는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분 8817번님이에요. 부모님을 저랑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병인 사용일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간병하고 있대요.
1: 네,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그 기간 동안에 누구 한 사람이 계속 간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간에 간병이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는 보장입니다. 그러니 형제분들이 서로 시간을 나눠서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돌보셨다 해도 그 간병 기간 전체에 대해서 문제없이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끼리 힘을 모아서 간병을 하셨다는 게 더 다행스러운 거죠.
2: 다만 이런 경우에는요. 좀 한 가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형제분들이 번갈아서 간병을 하시다 보면 누가 언제 간병을 했는지 나중에 좀 기억이 흐려 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일지에 하루하루 누가 간병을 했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청구가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보험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 자녀분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청구 절차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신기실 때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형제분들끼리 마음 모아 간병을 해주고 계신 만큼 이 보험금까지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0: 일단은 가입은 잘 돼 있으시고 청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8817번님 전문가분들 도움 받아서 보험금 청구까지 무리 없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사연도 만나봅니다. 1154번님 부모님이 최근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민간 간병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라 중복이 될까 걱정돼서 문자 보냅니다.
2: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재가급여처럼 기본적인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고요. 문제는 이 실제 간병 현장에서 이걸로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따로 쓰셔야 한다든지 그거에 따른 비용이나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중복 보장이 아니라 국가 지원이 못 채워주는 그 공백을 우리가 민영보험으로 메운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부모님 간병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공백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1: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간병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셨지만 결국 이건 청취자님 본인 노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나 간병 관련 보험은 나이가 들 그리고 이미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는 가입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 미리 하나씩 준비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훨씬 부담이 적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간병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본인 노후 준비로 이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오늘 뭐 반복해서 간병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도움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0: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은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안진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은 고령화 시대에 40에서 60대라면 꼭 챙겨야 할 감염병과 치매보험 대비법 알려드렸고요. 1년 전 상담 사례 통해 감병 후에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기 요양보험과 민간 간병 보험 관계, 그리고 형제 간의 분담 간병 청구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더 알고 싶은 게 있고 우리 집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예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보아의 밀키웨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는데요. 아침까지는 서울과 인천 중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 산간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교통량도 부쩍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 구간이 확인되고 있고요. 아직 사고 처리 전입니다. 일산 들어가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빼곡히 답답하고요. 가양대교 다리 위에서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가는 길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도권부터 차만 많은 정도로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전으로는 흥주대교에서 가양대교 통과할 때는 좀 밀립니다. 그리고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대교 쪽으로 더디게 가는데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현재 고장차 견인을 시도하고 있고요. 분당수로도 탄천1교와 청담대교 남단 사이 3차로 쪽, 탄천1교 부근 3차로 쪽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와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장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9: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10: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청와대 홍보소통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9: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11: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려고 3만 9천 명의 군대를 출동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작전 하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참 이상하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1: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미국의 공격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침략에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9: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온 송유관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 국영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는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에서 송유관이 공격받았고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송유관을 공격한 주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사진이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7월 17일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측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위성사진이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첫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후보지를 발표했고 설명회도 일방적인 통보로 계획됐다면서 졸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2: 택지개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중학교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 공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피켓들이 보입니다. 8.13 대책 당시 서울의 유일한 신규 택지였던 강서구 염창공원.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녹지 보존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 설명회도 무산으로 귀결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공급 계획을 일방 발표했고 설명회 관련 사전 예고나 자료 제공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공원이 되겠다는 그런 기대로 20년을 기다려왔거든요.
11: 염창추구환경 비상대책위원회
13: 공동대표입니다. 없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PDF 자료를 전달해 주셨고요.
12: 정부가 초단기 착공 모델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자신했지만 주민 설득과 갈등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공청회가 연달아 파행됐던 서리풀 지구 개발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강행하긴 했지만 주민들과의 소송으로 이어지며 여전히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8.13 신규 택지 개발 첫발부터 예상보다 거센 주민 반발에 부닥치면서 닭공 속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8: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자체 진화에 나선 60대가 화상을 입었고 산림 0.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추석 전 벌초에 나선 성묘기계 실화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에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장애인 선수들의 전국 체육대회가 개최됐고요. 서울 도심에선 환경을 생각하는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승부를 넘어 도전과 나눔의 의미를 더한 스포츠 현장을 고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 공을 굴리는 순간 선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작은 공을 표적에 얼마나 가깝게 붙이느냐로 승부가 갈리는 보치아. 온몸에 감각을 집중해 한 번, 또 한 번 공을 던집니다.
15: 도전한 대로 가니까 좋고요.
14: 올해로 46회를 맞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제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전국체전보다 먼저 열려 주목받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9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승패를 넘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열정이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16: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한 재활을
17: 장애경 전국장애인체전 보치아 선수입니다.

0: 사회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서울 도심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달리면서 나무를 기부하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올해는 아프리카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2: 프레스 마라톤이 다른 마라톤들과는 다르게 참가자들이 달리는 만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회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 자신의 한계에 맞선 당당한 도전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땀방울이 주말을 더욱 값지게 채웠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금은 예상했던 서울 방향 최대 혼잡 시간대로 곳곳이 많이 불편합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은 경기권 안에서만 밀리면서 그중에서는 50번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가장 어렵고요. 이보다는 충청권 안쪽 상황이 훨씬 더 버거운데 특히 논산 서단선과 경부선 위로는 천안과 청주 쪽 위로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 올라오는 길도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고요. 서울 쪽으로 당진부터 행담도 휴게소까지 먼저 막혔다가 경기권 진입한 다음에도 서평택 분기점과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 14km 삼고해 주셔야겠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앞서 짚어드린 대로 청주 지역 양쪽으로 밀리는데 서울 쪽 정체가 보다 더 길어서 17km 버겁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더 가서 천안 일대에서도 다시금 속도를 줄입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 이동이 답답합니다. 충청권 안쪽에서는 서청주와 증평, 경기권 안쪽에서는 일주과 경기 광주 중심으로 10여 킬로미터 어렵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향하신다면 용인 지역에서 10킬로미터 밀린 뒤더 가서 다시 한번 북선을 앞두고도 길게 흐름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짧게 짧게 심만 밀리는데요. 서종과 강일 일대에서 부분적으로 막힙니다. 전방 주시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원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0: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풍경을 뒤로하고 집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돌발 구간까지 생겨서 차량들이 몰리는 시간에 돌발 구간까지 겹쳐지면서 차들의 이동 속도가 더 떨어지는데요. 강변북도 일산 들어가는 길,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통과하실 때는 사고 구간도 만납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거기에 마포대교까지 쭉 차도 많은 데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계속 사고 처리 진행되면서 부근 밀리고 있습니다. 여길 지나서는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도로도 1시간 전에 비해서 약간 더 차가 늘고요. 복정사거리에서 청담대교 진입하기 어렵고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동작대교 나와서 사당역 쪽으로 가는 길도 신호를 길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 6차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있었고요. 멀리 서산 부근으로만 짧게 주춤합니다. 서울로 오는 길은 이제 상당히 많이 밀리는 구간이 보이는데요. 당진에서 포승분기점까지만 해도 거의 20km 가까이 막히고 있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4km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40km 넘게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9월 12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이젠 한낮의 햇살에도 조금씩 바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참 신기하죠. 9월이 되자마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도 어느 순간 슬며시 물러났고요. 그 자리에 선선한 가을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앉았습니다. 출근길에 거리를 둘러보니까 역시 나들이 나오신 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기분 좋게 선선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지 않아도 이 계절을 느끼기에 참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의 주말에도 기분 좋은 바람 한 자락, 신나는 노래들과 함께 선물해 드릴게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015B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뮤직은 015B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빛과 소금의 그 여름의 마지막 이어서 윤상이 부릅니다. My Cinema Paradise.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대국민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을 지휘할 윤주석 구호대장이 네팔 현지에 오늘 아침 도착했습니다. 윤주석 구호대장은 카트만두의 우리 대사관 인근 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종자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과 기다림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진 구호대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 수색 구조도 있고 복구 재건도 있는데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란 간 해상 공격이 격화하고 홍해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운임 평가기관인 발틱거래소 집계로 오만만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월드스케일 기준 약 450,

기준점 대비 약 4.5배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원유 1배럴당 운송비 약 $11.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운임이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 여파로 인한 기름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미국 내 정유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11일 소식 통지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미국 정유업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 논의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휘발유값, 경유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백악관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로이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노래들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떠나가는 여름이 아쉬우신 건지 아니면 또 찾아온 가을이 반가우신 건지 계절과 관련한 또 날씨와 관련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7596번님, FX와 디오의 굿바이 썸머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라고 문자로 신청곡 올려주셨는데요. 아,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름 참 더웠잖아요. 진짜 매일매일이 덥고 특히 밤에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는 잠을 못 자겠다 싶은 그런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진짜 달력 한 장 딱 넘기고 9월이 되자마자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선해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저녁에 잠깐 외출만 하더라도 아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할 때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 늘 저녁 시간에는 외투를 걸치고 나가거든요. 오늘도 혹시 저녁 약속 있으신 분들 계획 있어서 밖에 나가야 된다 싶으면 얇은 겉옷 한 장 정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요즘 환절기 감기 환자도 부쩍 늘었다고 하고요. 게다가 인플루엔자 또 코로나까지 극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 각자가 건강을 잘 챙기셔야 또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들도 건강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또 위생관리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 텐데요. 먼저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띄워드리고요. 신청곡 준비해놨습니다. 7596번님이 신청해주신 FX의 굿바이 썸머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극 항로 첫 기를 연 서명원 선장과 선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도 무사 귀환과 성공적 북극 항로 개척을 함께 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내 최초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호가 첫 기항지인 영국에 도착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재수 부산시장의 관련 게시물도 올리며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추진과 지원으로 북극 항로 시대 해양수도 부산을 앞당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유가에 관한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원유와 국제 정제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안정적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고종선임의 신청곡 The Cross의 Don't Cry 이어서 Someday 알고 있나요? 김진호 가을이 오면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과 기업이 만나는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도 시니어 인재를 찾는 기업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데요.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제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살짝 오르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5포 3터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용인,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 구간 각각 1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천등산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파로 제천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구간 11km가량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서평택 부근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각각 1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7km가량 정체고, 북천안에서 안성 구간은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어제 입국한 네팔 홍수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부터 현지 구호 일정을 시작합니다.
3: 네팔에서는 기적적으로 가족 품에 돌아온 생존자들과 실종자를 찾아 나선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4: 저는 2차 정부 구호대의 숙소가 있는 이 카트만두 대사관 근처 호텔 앞입니다.
2: 네, 어제 입국한 이진 구호대를 지휘하는 구호대장 오늘 아침 입국했다고요?
4: 네, 우리 정부의 두 번째 긴급 구호대가 어제 카트만두에 도착했고 이들을 지휘할 구호대장도 오늘 아침 추가로 입국했습니다. 이 먼저 도착한 이진 구호대원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과 구호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석 구호대장은 기자들을 만나 실종자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과 기다림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6: 윤주석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5: 이런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은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네팔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어느 홍수 피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하게 되는데 이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등을 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 구호대원 전체 인원이 8명이고 수색 인원은 2명뿐이라서 일진 구호대가 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수색은 어렵습니다. 이진 구호대의 활동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3: 네, 또 현지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사연도 보도되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네팔 지진 발생 1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적적인 사연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4일 구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30살 네팔인 남성이 어제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기계반장인 산제이 샤우 씨는 이 터널 내부로 밀려온 진흙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다가 터널을 뚫고 들어온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흙탕물을 마시면서 9일이나 있었는데 구조대가 올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샤우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 기분이 좋고 벅찹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신의 도움 덕분이죠. 이렇게 또 하루를 맞이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터널 생존자입니다.
4: 또 실종 11일 만에 혼자서 집으로 돌아온 21살 청년 라메시 부다의 이야기도 신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터널 속 진흙탕을 8시간 동안 기어서 탈출했고 구조 헬기를 보고서는 속옷까지 벗어서 흔들어봤지만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걸어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팔은 어제가 이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홍수에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2: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고 있는 현지 기업 대응팀이 탐문수색팀을 추가 투입하며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오늘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탐문수색팀을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산악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도 헬기 한 대와 드론 8대를 띄워 수력발전소 메인 캠프와 하류 방면 등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3: 네팔 홍수 피해 현장 지원에 나섰던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이 열흘간의 구호 활동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구호대 44명이 새벽 1시 반쯤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을 펼쳤고 열흘간의 수색기간 동안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2: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9: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10: 김순환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9: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장난을 치는 것을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8: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4년 이미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경찰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관련한 수사 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 계획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뒤 검찰에 당시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직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지는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를 받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0: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포함한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종원 기자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논란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일관된 입장인데 일단 과정이 신중치 못했던 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셀카 모임과 관련해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설명은 준비단과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겁니다.
3: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4: 기업가로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은 맞습니다.
2: 이딴 해명에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셀카 모임 참석자이자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두곤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3: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4: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3: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2: 직접 해명 대신 준비단 차원 서면 해명도 이어졌는데 이따금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편집 왜곡을 주장하며 직접 원문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데 한 의원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2: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수사와 기소 분리 정착 등 법무부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가운데 청문회에서 납득 가능한 해명으로 여론의 물음표를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6: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8: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6: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9: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4: 조계원
9: 않습니까?
4: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9: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6: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0: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앞서 우종훈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진행했으며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13: 고양 특례시
14: 교통 안전 1분 터.
15: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6: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7: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8: 답 나왔네.
19: 가자.
17: 어딜요?
19: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20: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21: 평택시.
22: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7: 얼마나 걸릴까요?
22: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9: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2: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7: 세계 반도체 수도
19: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1: 바로 평택시.
23: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4: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5: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6: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2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0: 마스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더 벌어집니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22.1도, 대구 26.7도, 광주 27.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 제주 22도, 여수 2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5포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모현터널 부근에서 5포 3터널 구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인천 쪽은 양지 부근에서 용인,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 구간 각각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위 충청권에서 가장 긴 정체 보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20km 정도 막힙니다. 이후 북천안에서 안성까지 혼잡하고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도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정체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 라모가 작곡한 암탉 라블루 비킹그루 울라프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764년 9월 12일은 프랑스의 작곡가 장 필리프 라모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고 합니다. 바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입니다. 라모 이전에는 쿠프랭이 있었고요. 쿠프랭과 라모는 세련된 양식과 화성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바흐는 같은 세대의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로크 음악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쿠프랭과 라모는 건반악기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요. 바흐의 곡과는 달리 각 곡에 흥미로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디세이에도 나오는 신화 속 거인의 이름이죠. 르 사이클롭스, 외눈박이 거인, 비킹그루 울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라모가 작곡한 관현악 작품입니다. 오페라 레 보레아드의 서곡, 프란츠 브리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랑스 바로크 시기의 작곡가 라무의 작품이었죠. 르 사이클롭스, 외눈박이 거인, 비킹그루 울라프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오페라 레 보레아드 서곡, 프란츠 브리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듀의 트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입니다. 실기님, 사실은 오늘 국립극장 귀토 공연을 갈 수 없어요. 남편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어요. 다행히 예후가 나쁘지 않아 며칠 후 일반 병실로 간다고 하니 이제 한숨 돌리게 되네요. 너무 당연해서 감사함을 잘 못 느낄 때 보이지 않는 공기 같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가족이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보이는 공기임에 분명하네요. 그리고 이 시간 슬기님 노래와 뒤덕거리

되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어이, 괜찮으신 거죠? 지금 뭐, 한숨 돌렸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이게, 쓰러진 경우는, 일반 병실로 옮기더라도 계속 또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제발 그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고요. 아유, 이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유독 그래도 사연도 보내주시고, 아유, 뭐 위로가 저희가 되어드린다고 하니까 참으로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합시다. 예. 퓨어 보이스님입니다. 9월 되니까 귀신같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네요. 자연의 섭리란 진짜 신기해요. 맞습니다. 요새 갑자기 밤에는 또 시원하고, 네, 밤에는 거의 뭐 제대로 가을이더라고. 바람 불고. 낮엔 아직 좀 덥지만 아무튼 이럴 때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시니까 또몸 조심하시고요. 네, 절대로 춥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2055님입니다. 슬디, 여의도 쪽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원래 길이 아닌 곳으로 가길래 놀라서 보니 한강 불꽃 축제 때문에 노선이 이틀 바뀌었대요. 바로 내려서 반대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주변 버스 정류장도 없어서 좀먼 지하철역까지 가야 하네요. 뒤더클과 슬디 목소리 덕에 외롭진 않지만 길에 사람도 없어 서울 한복판에서 미아가 된 느낌이네요. 저 오늘 집에 갈수 있을까요?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지난주 토요일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죠. 여의도 저도 상암 쪽에서 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넘어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예 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이 차를 못 세우도록 통제를 다 하면서 빠지는 길이나 이런 것까지 통제를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불꽃 축제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축제가 있는 시간에는 항상 집에 있었고 불꽃 축제를 보러 간 적이 뭐 그냥 놀이공원에 갔을 때 불꽃놀이 하거나 뭐 아니면은 학교 축제 갔을 때 불꽃놀이 하거나 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불꽃 축제를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있을 때마다 저희가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또 그래도 2055님이 집에 잘 도착하셨으리라 믿습니다. 1355님입니다. 슬디는 마음의 분노가 마구 차오를 때 어떻게 다스리나요? 전 지금 심호흡하다가 열좀 식히고 먹는 걸로 풀고 있어요.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슬기데이 들으며 먹으니까 잠시 사그라지긴 하네요. 청무화과를 껍질째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지금 무화과 제철인데 슬디도 먹어봤나요? 하셨는데 예,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무화과를 먹어본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 무화과를 알게 된 것도 처음에는 뭐 까서 먹는 줄 알았다가 이제 다 먹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아예 누가 그 무화과 먹는 법 했는데 이렇게 껍질 까가지고 씨를 발라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그냥 무화과 아니라 무가 아닌가? 무가 아무것도 없어. 아, 참외는 근데 사실 씨를 발라 먹는 분들이 많죠. 참외 씨는 못 먹는 분들이 꽤 있고요.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씨를 발라 먹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저는 마음의 분노가 잘안 차오르고요. 정말 제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면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분노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분노가 차올랐다고 쉽게 화를 내거나 으악 이래 본 적이 없어서 웬만해선 분노가 잘안 차오르지만 분노가 차오를 땐 저는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사람일 경우 다신 보지 않겠죠? 나를 분노에 차오르게 했다?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실수해서 기분 나쁘거나 분노가 찰수 있잖아요. 또는 뭐 오해가 생겨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한두 번이야. 풀수 있죠. 근데 얘기를 하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한다. 이거는 무시고, 무례한 거니까 그거는 분노라는 게 아니라 이제 끝이다. 이런 거죠. 이게 친구든 뭐 누구든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해서 근데 분노를 잘안 하죠. KSY님, 슬기님 목소리가 활기차서 좋아요. 영화 오디세이 너무 재밌어요. 오디세이도 그렇고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도 다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슬기님 목소리 더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아스트로빠지님, 9시부터 4시 반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한 후 시원한 음료수 마시며 듣는 뒤더클 꿀맛입니다. 부천시청의 드넓은 잔디밭 배경으로 부화센이 있어서 돋보였어요. 공연 끝나고 계단 옆 포토존이 있어서 단체 사진 찍기 좋아요.
BAC 맛집도 알려주세요.

있는데요. 혼밥이 안 되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네, 월간에서 맛집은 1위의 꿀팁이었는데 나중에 맛집 2탄을 가봐야겠네요. 혼밥이 가능한 곳으로. 하긴 요새는 혼밥이 되는 곳들이 꽤 많죠. 이렇게 식당들이 앞만 보고 또는 이렇게 벽을 보고 먹게 해주는 그런 식당들이 꽤 있죠. 왜냐면 혼자서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식당을 밖에서나 먹었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혼밥하러 가면 사람이 꽉차 있거나 이러면 잘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없으면 그냥 구석에서 먹겠는데 막다꽉차 있는데 그한 4인석에서 혼자 앉아서 먹으면 뭔가 죄송한 느낌이라 1인석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새 그런 뉴스 많이 나잖아요. 1인석 갔는데 1인 안 받습니다. 뭐 이렇게 1인이 2인을 시켜도 안 받는다고. 응? 아무튼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게 괜찮냐 안 괜찮냐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십시오. 해롱이님, 토마토 라면도 별미예요. 토마토를 익히면 달달해져서 맛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토마토 끓여서 먹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루님, 감자 라면 실행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슬디는 어떤 감자 식감을 좋아하나요? 냄비에 감자 넣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찍 넣으면 부들부들, 나중에 넣으면 버섯거리겠죠? 9월이니 유슬기의 9월의 바람 들려주세요. 뒤에 또 신곡도 기대할게요. 그리고 꿀팁이라 공연장에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 가능한 곳. 예. 하긴 이런 게 있는 데가 있죠. 꼭 배터리 일회용 배터리를 대여하는 그런 걸 갖춘 데가 있고 또는 이제 그런 충전을 할수 있는 곳이 있는 데가 있고 하긴 보조 배터리를 요새는 많이들 들고 다니시니까 이게 뭐 방전될 일이 없지만 보조 배터리마저도 다 써서 이게 정말 급하게 충전될 때 필요한 건 중요하네요. 네, 공연 보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다. 안 되죠. 휴대폰 배터리 충전 가능한 곳이 있는지 알려달라. 좋은 꿀팁입니다. 뿌띠뿌띠님입니다. 전주에 있다가 서울에 오자마자 모임이 있어서 볼륨 틀어놓고 있어요. 유슬기의 9월의 바람 매주 들려주세요. 신곡 음원도 뒤더클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듀엣토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와우. 지난 화요일에 신곡이 나왔죠? 이소라님의 제발을 저희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뭐 어떤 곡을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그냥 조금 많은 분들이 아는 노래이면서도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떤 저희가 애절한 걸 많이 불렀긴 한데 애절한 게 결국 강렬하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곡은 듀엣토가 한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 곡의 느낌에 많이 집중했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어떤 뻔한 홍보. 저희 듀엣토가 제발을 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왜냐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도 하면서도 되게 드는 생각들이 많아서, 제발 이, 정말 함께 잘 되면 좋겠네요. 제발. 네. 자, 듀엣 웨더 클래식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유슬기의 9월의 바람. 이어서 화요일에 공개된 듀엣 또 신곡입니다. 제발 들려드릴게요.

0: 에코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9월 12일 토요일 슬기대의 1부 마치겠습니다. 1957년 9월 12일 오늘은 영화음악 작곡가 한스 짐머가 태어난 날입니다. 존 윌리엄스나 엔니오 모리코네 같은 작곡가보다 한 세대 뒤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 한창 때가 아닌가 싶었는데 내년이면 벌써 70세가 됩니다. 제가 그 놀란 감독의 영화 만드는 걸 보면서 한스 짐머 이 감독의 음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입혀졌는지를 봤는데 와 대단합니다. 그 인셉션이랑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영화 내용을 대충 말해주고 어느 장면에 쓰일지 말을 안 해준대요. 왜냐면 어느 장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한스 짐머 감독이 편견이 생길까봐.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를 쫙 말해주고 그걸 생각나는 음악을 만들어달라 해서 만든 대로 그걸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 저는 인터스텔라의 그 오르간 연주가 띠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게 와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죠. 한스 짐머는 자신의 영화음악을 모음곡 형식으로 새롭게 편곡해 영화음악 콘서트를 자주 열었습니다. 그중 한 곡 들려드릴게요. 캐리비언의 해적 모음곡 한스 짐머가 지휘하는 오데사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을 충분히 느끼게 되는데요. 제법 쌀쌀해서 옷차림 잘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21도 내외를 보이고 있고 남부지방은 24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서 지금 시간에도 외출 부담 없으시죠? 도로 위 곳곳에서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소식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위로 3건 들어왔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남동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북용인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5포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모현터널에서 5포 3터널 구간 9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북천안에서 안성까지 총 22km 정도 밀립니다. 강서 지역에서도 사고 났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4차로입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성원 후보자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자신 있다면 청문회 증언 협조부터 하라고 정조준했습니다.
2: 김 후보자 검증 선봉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한 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자평하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 채택을 거부한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긴커녕 공익 제보자를 공격하고 김 후보자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4: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
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입니다.
3: 김 후보자 검증에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와 견제의 구도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 주장엔 공직 후보자 적격을 가리는 자리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는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이빨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김민석 대표에게 지져놓고 물을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쓸 말이냐며 비공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한 의원이 있을 곳은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5: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0: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5: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3: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6: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포함 각종 논란 질의엔 대부분 즉답을 피했는데 15일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2: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를 다시 살펴보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7: 지난 2024년 검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청탁의 브로커였던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모 씨와 강모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청문회와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네팔 대홍수 발생 18일째를 맞는 가운데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있는데요.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고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입니다.
8: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0: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1분만 늦었어도 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게와 살림살이가 전부 떠내려갔죠. 네팔 대비 같은 주민입니다.
8: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9: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0: 윤주석,
9: 있을 거고요.
0: 대한민국 해외 그래서 이런 구호 대장입니다.
9: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8: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대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전 세계 물류의 핵심 길목인 홍해 바닷길이 예멘 후티 반군에 전격 장악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숨통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은 이란의 진화된 대리전 앞에 미국의 억지력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0: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의 전략 항구 도시 모카를 전격 장악하며 바브 엘만데에브 해협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예멘 현지로 직접 건너가 공격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후티 반군은 철저히 이란의 도구입니다. 이번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죠. 유엔 미국 대표부 참사관입니다.
10: 과거 무기와 자금만 대주던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이른바 그림자 지휘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0: 이번 전쟁 재발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4년 넘게 유지되어온 예멘의 평온이 사실상 끝났음을 뜻합니다. 유엔 예멘 특사입니다.
10: 이란이 비대칭 전력으로 글로벌 물류를 인질 삼아 서방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방어력은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정유 시설이 자폭 드론에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해 보복 폭격을 주저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하루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전력이 고갈된 데다 선거를

0: 앞두고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개입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1: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후티 반군이 해협 장악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에너지 분석 기관 연구원입니다.
0: 이란이 설계한 다중 전선에 덫에 압도적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뚜렷한 군사적, 외교적 출구 전략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의 이중 병목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군 3명이 사망한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 사진이 활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관련 가능성을 즉각 부인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지난 7월 17일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기지. 밤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건물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기지 내 미군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확보한 중국 측 위성 사진을 실제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위성 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위성 사진 제공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측에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 사진이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위성 사진 관련 의혹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민간 기업이 이란의 미군 관련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자르비전 등 3개 업체를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위성 사진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와 비교해 최근 이란의 미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평가입니다. 외신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2: 호르무즈의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5: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을 존중했습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5: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4: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6: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4: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7: 우리가 침략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유엔 뭐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4: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범 여권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8: 최상병 특검의 주요 사건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 의혹이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도 범인 도피 의혹과 혐의의 구조가 비슷한데요.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더 촘촘히 입증하는 게 특검의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9: 지난해 여름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격 출범한 최상병 특검.
10: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11: 이명현 최상병 특별검사입니다.
10: 제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순직 사건 자체와 함께 수사 외압 의혹,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이 수사의 큰 줄기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외압과 범인 도피에 얽힌 피고인만 모두 16명으로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특검에게 주어진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대사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의 전제가 되는 범인 도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2: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서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정이 있고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수사 외압 사건도 호주대사 사건과 비슷하게 윤 전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해 국방부, 해병대로 외압 지시가 내려가는 구조로 혐의가 구성됐습니다. 애초 특검 수사 단계에서의 경로의 동기로 구명 노비 의혹이 지목됐지만 기소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상황. 특검 입장에서는 동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채로 입증을 맞춰야 하는 체입니다. 1심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목적 입증을 두고 특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13: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1: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질수록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인데요. 일교차가 크게는 15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함께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정체 많이 풀리고 서행을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부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중랑구와 용산, 여의도와 강남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정체고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방향 6.4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장수 1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0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북천안에서 안성까지 20km 넘는 정체 보이고요. 이후 수원에서 서행 중이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천안권 정체는 풀렸고 신갈분기점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16년 9월 12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방금 들으신 슬기드의 2부 첫 곡은 피아니스트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가 편곡한 샤를 뜨레네의 향송 4월의 파리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 나온 김세현 음반의 수록곡이죠. 김세현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당 타이손에게 피아노를 배우면서 이 곡을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스승 당 타이손은 어떤 곡은 배워서 연주할 수 있지만 이런 곡은 프랑스의 문화와 삶을 흡수하며 살아가야만 알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연습해 연주하자 당 타이손은 무척 놀라면서 어디서든 이 곡을 연주해도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세현이 직접 편곡한 포레의 작품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꿈을 꾼 뒤에 아프레송 랩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의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경기 아트센터입니다. 무용단 기획실 정혜윤 대리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앞에가 바뀌었습니다. 무용단 기획실.
1: 네.
0: 예, 이제 넘어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1: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0: 반응이 좋았나요?
1: 네, 반응 너무너무 좋았고 특히 영유아를 위한
0: 그렇죠.
1: 엄마랑 아기랑이 굉장히 핫했는데
0: 네.
1: 아기들이 우리 회사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를 전 처음 봤어요.
0: 아하. 아, 그 공연장 안에 많이 와서.
1: 네. 삑삑 소리 나는 신발 있잖아요.
0: 네.
1: 그거 신고 온 정말 포동포동 귀여운 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했습니다.
0: 아, 확실합니까?
1: 네.
0: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올라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1: 네.
0: 네, 아주 애기들이 귀엽죠. 울지만 않으면요. 자, 이제 9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 첫 번째 공연, 어떤 공연인가요?
1: 네, 경기아트센터에서는 1년 중에 가장 성대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0: 네.
1: 바로 2026년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 축제이고,
0: 네.
1: 대한민국에서 경기아트센터가 최초로 준비하고 있었던 단일악기 축제예요. 이번에는 베토벤 프리뷰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0: 뭐 피아노 페스티벌 뭔지 궁금하네요. 계속 여쭤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베토벤 프리뷰,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회가 여러 개가 이렇게 계속 되는 건가요?
1: 네, 내년이 베토벤 서거 2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0: 네.
1: 베토벤을 주제로 잡았고,
0: 네.
1: 대극장에서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랑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나눠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소극장에서는 피아노 리사이틀부터 트리오, 그리고 영화, 아니면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한 공모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0: 10월 4일부터 10월 10일, 7일간 8회 공연,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지금 무용단 기획실로 옮기셨는데 지금도 여기 관여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업무적으로 크게 뭐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0: 네.
1: 어쨌든 무용단도 뭐 경기필도 공연 전시팀도 다 같이 아트센터에 공연을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0: 무용단이 있더라도요?
1: 예, 제가 항상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0: 그럼 무용단 공연도 지금 뭐 하고 계시겠네요.
1: 무용단 공연은 준비하고 있는데
0: 네.
1: 11월 말에 있어서 이거는 다음 회차에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피아노 페스티벌과 피아노 연주로만 계속하는 페스티벌을 지금 경기 아트센터에서 최초로 하신다고.
1: 네, 최초로 시작했었고
0: 네.
1: 올해가 9회째입니다.
0: 아, 올해가 9회째고
1: 네.
0: 다른 데서 따라하나요?
1: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0: 피아노 페스티벌.
1: 예. 저희가 원조라는 점.
0: 하긴 뭐 왜냐면 오페라 페스티벌 뭐 이런 건 있어서 오페라 단들이 막 공연하고 있었는데 피아노 페스티벌. 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과 끝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공연, 김대진이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 게다가 롱티보 콩쿠르 우승한 김세현 씨도 있고요. 올리버 케렌 같은 독일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어떤 공연들 어떻게 보면 될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이번 페스티벌에서 그두 공연이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첫날인 10월 4일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2번, 4번을 연주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10일에는 3번과 5번을 연달아 연주합니다. 두 공연 모두 이 축제의 예술 감독이기도 한 김대진 지휘자가 함께하고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어요. 협연자로는 김세현, 김규현, 유성호, 김다솔, 올리버 케른까지 총 5명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합니다.
0: 네.
1: 특히 김세현 피아니스트는 작년 롱티브 국제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연주자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 볼 만한데 독일 피아노 올리버 케른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국내외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한자리에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 이게 말씀하신 김대진 지휘자님이랑 김세현 씨도 유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독일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도 있고, 뭐 최영록 씨,
1: 네.
0: 그리고 율리우스 아사리 씨,
1: 네.
0: 심지어 피아노 페스티벌이 주목하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무대, 이거는 콩쿠르 당선자, 입상자, 아니면은 뭐 지금 젊은이들을 추려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네, 지금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총두 가지가 있는데,
0: 네네.
1: 영 아티스트 콘서트가 그첫 번째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스테이지 포유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입니다.
0: 아, 그러면 뭐 어떻게 공모하나요? 뭐 연주를 보여주나요? 아니면 와서 오디션을 보나요?
1: 서류 그리고 영상 심사를 통해서
0: 네.
1: 무대에 오를 연주자를 선발을 하고요.
0: 네.
1: 선발이 된 연주자는 피아노 페스티벌 기간에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피아노 페스티벌 기간에 소극장에서 리사이틀을 갖기도 하고
0: 네.
1: 그 연주 영상과 사진들을 뭐 제공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미 다 선발이 돼 있는 거죠?
1: 지금 1차까지

0: 끝났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네.
1: 8월에서 9월까지 근무니까 아직 하고 있네요.
0: 네.
1: 오, 몇명 정도가 지금 뽑히는 건가요?
0: 일단 영화 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4명 정도 선발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포유는 6명에서 7명 정도로 제가
1: 분들로?
0: 기억하고 있습니다.
1: 그럼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0: 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1: 그래요?
0: 있습니다.
1: 8월 달에 1차로 한 몇 명 정도 왔던가요, 대충?
0: 사실 이거는
1: 아, 급빅군요.
0: 예,
1: 아,
0: 맞습니다.
1: 안 물어보겠습니다.
0: 끝까지 긴장감을 조성하겠습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러면 안 되죠.
0: 네.
1: 자, 보니까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연주도 있습니다. 베토벤 작품을 집중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공연으로 이루어질까요?
0: 10월 8일에는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를 만나실 수 있어요.
1: 네.
0: 피아니스트 김태형,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그리고 첼리스트 김두민이 함께하는 공연이고요. 오케스트라의 대규모 편성으로 듣는 베토벤도 좋지만
1: 네네.
0: 이번에는 세 가지 악기가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실내악의 매력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하, 좋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인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분도 독일의 아주 차세대 피아니스트, 도이치 그라모폰 소속 연주자고 화려한 연주를 하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또 이런 분들도 모셨습니다.
0: 네.
1: 네.
0: 이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독일의 피아니스트인데
1: 네네.
0: 최근에 국제 무대에서 꽤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2023년에는 도이치 그라모폰이랑 전속 계약을 맺기도 했고 2024년에는 스크랴빈 스카를라티 앨범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고요.
1: 네.
0: 런던의 위그모어 홀, 빈 무지크 페라인, 도쿄의 산토리 홀 등 주요 공연장에서도 연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1: 오, 올리버 케른도 독일, 여기 율리우스 아살 씨도 독일. 오, 하긴 피아노가 독일 쪽이 강하죠.
0: 그런가요?
1: 독일이 강하죠.
0: 네.
1: 예. 오스트리아도 그렇지만 독일 피아노가 유명하니까 중간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영 아티스트 피아노 페스티벌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신예 피아니스트 공연 스테이지 포유 이것도 다 베토벤 곡으로만 연주하나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티스트들이 원하들은
0: 네.
1: 무대를 세워주는 거군요.
0: 네. 원하는 곡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페스티벌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은
1: 네.
0: 이번 피아노 페스티벌 기간에 공연을 한번 하고
1: 네.
0: 선발되신 분들은 그대로 내년에도 리사이틀 기회를 가져요. 아트센터 무대에서 또 한번 서실 수가 있게 됩니다.
1: 진짜 영 아티스트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목적이네요.
0: 네, 이게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연주자와 피아노를 사랑하는 일반인들까지 함께 하자는 취지로 좀 기획이 되었어요.
1: 오호, 그럼 이게 1회 때부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영 아티스트 뽑는 게.
0: 아, 영 아티스트는 이번이
1: 처음.
0: 최초이고요.
1: 그렇군요.
0: 스테이지 포유는 2021년부터 지금 세 번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스테이지 포유는 그때 했던 거는 뭐 이렇게 누굴 뽑는 게 아니었나요?
0: 스테이지 포유도 선발을 하는 거였는데
1: 네.
0: 그때 일반인들을 계속 대상으로,
1: 일반인들?
0: 네.
1: 아.
0: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스테이지 포유는 지금 그래도 여러 번 해왔고
1: 네.
0: 영아티스트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1: 아, 스테이지 포유는 완전 일반인이고
0: 네.
1: 영아티스트들은 피아노 하는 분들이고
0: 네네.
1: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 아트센터 피아노 페스티벌 영아티스트에 뽑힌 사람이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피아니스트가 돼 있는지 되게 궁금한 상황이 오겠네요.
0: 그렇죠. 저희도 항상 기대를 가지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1: 그렇지. 왜냐하면 네. 여기서 첫 무대로 데뷔한 거니까 쉽게 말하면.
0: 맞습니다.
1: 이 사람이 이제 조성진 씨나 임윤찬 씨가 되면 경기아트센터의 입지가
0: 네.
1: 이 페스티벌이 아주 더
0: 네.
1: 성공하겠네요.
0: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내년에도 꼭 참여해 주십시오.
1: 그러니까요. 몰라서 참여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기아트센터 피아노 페스티벌 영 아티스트 꼭 공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뭐 피아니스트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스테이지 포유에서 하는 일반인들의 무대도 참 어떤 곡을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아마 그래도 피아노를 좀 배웠던 전공은 안 했을 뿐이지 배웠던 분들이 할 것 같은데 다양한 곡들이 나올 것 같아서 관련 프로그램이 어떨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가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영화 관련된 프로그램도 두 개가 있네요.
0: 네. 프로그램 하나가 있고요.
1: 네네.
0: 피아노 음악을 조금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항상 고민해요.
1: 네.
0: 왜냐하면 피아노 단일악기 축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는 샤인이라는 영화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삶과 음악 그리고 좌절과 극복 과정을 다룬 영화라서 이번 피아노 페스티벌의 취지와도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0: 10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전석 무료로 상영회가 진행됩니다.
1: 근데 지금 보니까 출연에 아무도 안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영화이기 때문에
1: 영화를 보여드리는 건가요?
0: 네.
1: 영화 상영?
0: 상영회입니다.
1: 아~
0: 네.
1: 그러니까 나와 있는 영화를 그냥 공연장에서 보여주는 거다?
0: 네.
1: 근데 이게 왜 이 영화 샤이니 올라간 거죠, 여기에? 피아노 관련 영화인가요?
0: 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젊은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더 이상 치지 못하게 되는 그 좌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스토리를 그린 영화예요. 많은 사람들과 피아노 음악을 즐기고자 하는 우리 축제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담당자가 아하. 선정을 했습니다.
1: 그렇구나. 네. 영화 샤인을 안 보신 분들에게는 좀 그런 기억이 되겠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거 뒤덕을 하면서 뭘 들었냐면 영화 상영을 하는데 BGM을 직접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대요. 영화는 상영되고
0: 네.
1: 거기 나올 BGM을 직접 오케스트라가 현장 라이브에서.
0: 네.
1: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연주자들은 좀 힘들겠지만.
1: 힘들죠. 긴장해야 돼. 언제 나오죠? BGM 들어가야 되고
0: 네.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전 그래서 그건 줄 알고 영화 나오면 피아니스트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는 그런 건 줄 알았어.
0: 그런 거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우리 검색해보니까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전설적인 무대를 남겼던 천재 피아니스트의 이야기가 영화 샤인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헬프갓 실화 바탕이라고 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피아노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봤을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 저 이렇게 경기 아트센터에 가셔서 피아노 페스티벌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면 2026년 대한민국 페스티벌 베토벤 프리뷰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모두 8회의 공연이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니까 특히 베토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시러 갈 분들도 영화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피아니스트들 많은 공연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페스티벌 있고 또 다음 공연 있습니까?
0: 네 다음 공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1: 어떤 건가요?
0: 잠깐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1: 네.
0: 특별히 듀덕클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1: 선물이요?
0: 예.
1: 예 두둥.
0: 두둥 피아노 페스티벌 소개를 계속 드렸었는데
1: 네.
0: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
1: 네.
0: 초대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오, 경기 아트센터가 갑자기 이제 오히려 지지 않겠다 이건가요?
0: 네, 이제 잘릴 것 같아가지고. 장난이고요.
1: 예, 예.
0: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하는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이고요.
1: 네.
0: 다섯 분께 티켓 두 장씩 총 10장을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예. 보니까 가격도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리님이 승진을 한 거거든요. 이게 승진해서 티켓을 가져오실 수 있지 않았나. 승진 선물이지 않나. 여러분, 우리 토요일 매거진 함께하시는 우리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잘 돼야 음악이 삽니다. 저희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우물전 공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경기 아트센터 피아노 페스티벌 공연 10월 6일 화요일 네 율리우스 아살입니다. 7시 반. 그러니까 한 분씩 두 장씩 10장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꼭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받으신 분들은 꼭 가서 공연을 보시고 경기 아트센터에 직접 공연 평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다 남기면 되나요? 보통 경기 아트센터 공연을 보고 나서
0: 네.
1: 관람 평이나 이런 평점을 어디다 남길 수 있나요? 사이트가 있나요? 아니면 SNS가 있나요?
0: SNS에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너무너무 좋고요.
1: 네네.
0: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남겨주실 분들은 공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리뷰를 작성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리뷰나 이런 관람평이 잘 안 남겨지죠? 보통
0: 네.
1: 클래식 보신 분들은?
0: 네네.
1: 저희 듀덕클에서 보신 분들은 다 남기십니다.
0: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최초 뭐 이게 평 2, 3, 5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아트센터에서도 경기 아트센터에서도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두 아트센터에서 시작되면 지금 모든 공연장들이 지금 아세닌이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천에서 경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또 부천으로 가서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뭐 꼭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자 다음 공연 소개해 주시죠.
0: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연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9월 15일에 열리는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입니다. 올해가 한불수교 140주년이기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연인데요.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가 경기 아트센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신창용 협연이고요. 드뷔시와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라벨의 작품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1: 처음 들어봐요.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0: 네, 저도 친숙하지는 않았습니다.
1: 네, 메스라고 하니까 되게 이과 같잖아요. 어렵다. 메스. 다비트 라일란트는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이셨네요.
0: 네,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지휘자인데요. 네. 이분은 벨기에 출신의 지휘자고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18년부터 말씀드린 프랑스 메스 국립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어요.
1: 네.
0: 이번에는 음악 감독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랑 함께 한국 관객을 만나러 오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아마 라일란트에게도 저희에게도 조금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1: 이제 국립에서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을 사랑하시게 돼서 이제 다른 데서도 끌고 오시는 그런 느낌이네요.
0: 네, 헤어질 때 우셨거든요. 국립심포니 마지막 공연 때.
1: 그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국을 오겠다 해서 그리고 오신 그런 느낌?
0: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지금 한불 수교 기념으로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이 중심이 됐네요. 야, 이것도 대단하네요. 요즘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하는 축제나 전시회 등이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9월 15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0: 다음 주입니다.
1: 그러니까 당장 네. 이거 공연 이 라디오 들으시면 바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뒤덕클 토요일 매거진 오늘은 경기 아트센터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 공연장이 있었죠. 근데 네, 경기 아트센터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데 꿀팁 정보를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정보는 주차 정보입니다. 공연장 주차장이 만석일 때 어디에 가야 하나? 공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공연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 자리는 어디인가?
0: 자, 이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1: 혹시 또
0: 나서.
1: 우리 내리님도 오시기 전에 주차장을 한번 갔다 오셨나요?
0: 갔다 왔습니다.
1: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0: 네, 갔다 왔어요. 네. 한번 좀 보고 왔는데 네네네. 어디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1: 네네.
0: 일단 아트센터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차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대극장, 소극장이 동시에 공연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크게 뭐 만석이 되는 경우는
1: 없다.
0: 일단 거의 없고요.
1: 다행입니다.
0: 만약에 지상이랑 지하 주차장이 꽉 찼다.
1: 꽉 찼다.
0: 그러면은 대극장 앞에 광장에다가 차를 다 올려주세요.
1: 주차 자리가 아닌데 네. 광장에 세울 수 있도록.
0: 네네, 광장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 시설팀 직원분들이 그렇게 좀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뭐 만약에 근데 거기도 열지 않다면
1: 그럼 대박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0: 네, 그럼 이제 한바구음이 아니라 관객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만 걸어가시면
1: 네.
0: 그 현충탑 공영 주차장이라고 있어요.
1: 현충탑 공영 주차장.
0: 네.
1: 예.
0: 거기는 이제 최후의 보루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1: 웬만하면 찰 일이 없다.
0: 네.
1: 그러면 뭐 네. 걱정 없네요.
0: 예.
1: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지상 주차장이야 뭐 딱 봐도 저희 공연장 계단이 이어진 데로 바로 가면 되는데
0: 네.
1: 보통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어디가 공연장이냐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뭐 번호가 있나요?
0: 번호 아니면, 있습니다.
1: 알파벳인가요? 번호인가요?
0: 네. H15번.
1: H15번.
0: 네. 네.
1: 기둥번호가 H15번.
0: 네.
1: 거기 내리면 뭐가 있나요?
0: H15번 기둥 쪽에 대고 딱 네. 내리시면 당황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1: 네.
0: 근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화살표가 쭉 따라가도록 통로가 하나 있어요.
1: 바로 공연장으로. 네.
0: 그래서 그 통로를 따라가시면 위에 돌계단으로 올라오실 수가 있고요.
1: 음흠.
0: 올라오시면 왼쪽에 대극장,
1: 네.
0: 오른쪽에 소극장.
1: 어허.
0: 절대 헷갈리실 수가 없습니다.
1: 그렇긴 하죠. 소극장과 대극장을 헷갈리기는 네. 좀 어렵긴 합니다.
0: 네.
1: 어쨌든 H15를 우리 경기 아트센터에서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오랜만에 나오셔도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을 해주시는 우리 경기 아트센터의 무용단 기획실 정혜연 대리님이었고요. 승진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승진을 기념해서 표를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10월 6일 경기아트센터에서 독주회를 갖는 율리우스 아살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C단조 커크 패트릭 번호 56번 율리우스 아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9월 12일 토요일 실기대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경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께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0번의 유료 문자로 공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두 장씩 다섯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일류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 10월 6일 화요일 7시 반 경기 아트센터 소극장입니다. 네,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10분이죠. 네, 다섯 분이지만 10장 한 분께 두 장씩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주곡 5번 황제종 3악장 김다솔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키라디에프가 지휘하는 베베른 칸머필 하모니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터 유슬기였고요. 인텐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콜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2: 특례시.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차츰 이번 가을에는 뭐 할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가을의 절정 단풍은 예년보다 이틀 정도 늦겠습니다. 9월 말부터 차츰 알록달록하게 물들겠는데요. 10월 초에는 가장 예쁘겠습니다. 가을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어두워진 만큼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장수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중동나들목에서 장수나들목 구간 4km 정도 밀립니다. 아직 충청권 정체 제법 남아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북천안에서 안성 구간 총 1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분기 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20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 구간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방향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두 차선밖에 없어서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4: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6: 김순환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5: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장난을 치는 것을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4: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4년 이미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경찰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관련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 계획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 기록을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뒤 검찰에 당시 식약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를 받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은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 증인 협조부터 하라고 정조준했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에 선봉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한 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자평하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 채택을 거부한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긴커녕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김 후보자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8: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9: 박성은 국민의힘 차석 대변인입니다.
8: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입니다.
7: 김 후보자 검증에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와 견제의 구도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 주장엔 공직 후보자 적격을 가리는 자리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는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이빨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김민석 대표에게 지져놓고 물을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쓸 말이냐며 비공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한 의원이 있을 곳은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0: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9: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0: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7: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3: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포함 각종 논란 질의엔 대부분 즉답을 피했는데 15일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1: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2: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해인
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13: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9: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3: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1: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14: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9: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4: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11: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네팔 대홍수 발생 18일째를 맞는 가운데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15: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9: 손님들과 얘기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1분만 늦었어도 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게와 살림살이가 전부 떠내려갔죠. 네팔 데비가트 주민입니다.
15: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

0: 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 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 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2: 윤주석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 대사입니다.
1: 이런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0: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3: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고 있는 현지 기업 대응팀이 탐문수색팀을 추가 투입하면서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오늘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탐문수색팀을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산악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7개 팀,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도 베이스캠프 인근과 산악지대, 옐로브릿지와 파워하우스 등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네팔 홍수 피해 현장 지원에 나섰던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1진이 열흘간의 구호활동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구호대의 44명이 새벽 1시 반쯤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을 펼쳤고 열흘간의 수색기간 동안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낚시꾼들이 차량과 함께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전남 광주 진도 해변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대조기여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4: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 갯바위 옆에 두 사람이 서 있고 차량은 절반 넘게 물에 잠겼습니다. 출동한 해경 선박이 천천히 다가가 구조를 시도합니다.
5: 선생님 밑에 갯바위가 있어서
2: 해경 관계자입니다.
5: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 충남 태안군 활곡항 근처 갯바위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주말을 앞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해경은 소형 구조정을 보내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낚시에 집중하느라 빠르게 차오르는 밀물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물때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로 확인했습니다. 전남 광주 진도군 해변에서는 어머니와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숨졌습니다. 물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려다 벌어진 사고로 파악됐습니다. 잔잔해 보이는 바다에서도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른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까지는 밀물 썰물 변화의 폭이 가장 큰 대조기여서 해경이 안전사고 위험예보지에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여간 갯바위와 갯벌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0건에 가깝고 사망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해안을 찾기 전에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에서 물때 정보도 파악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최상리입니다.
3: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자체 진화에 나선 60대가 화상을 입었고 산림 0.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추석 전 벌초에 나선 성묘객의 실화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에는 충남 천안 성황동에 있는 전자제품 중고 매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매장 일부와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

0: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10: 고향 특례시
11: YTN is FM.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전까지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5에서 1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구름만 많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부교인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장수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서운분기점에서 장수나들목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충청권 정체는 조금 줄고 있지만 아직 청주 부근에서는 정체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까지 밀리고요. 북천안에서 안성까지도 혼잡합니다.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한강중앙부에서 막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원

영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하남 쪽은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량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고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4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욱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는데요. 차선이 두 개뿐이라서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지난 10일은 WHO가 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자살률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완해야 할 제도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 오는 11월부터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또 SNS와 언론은 자살 관련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른바 제주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택시를 탔다가 갈대밭에서 깨어났다는 이야기부터 과거 발생했던 범죄가 최근 사건처럼 다시 등장하면서 제주의 치안이 위험하다는 주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제주 괴담의 진실과 거짓,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는 뭐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그만큼 유해 정보도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게 자살 유발 정보인데 최근 4년 사이 이 관련 정보가 4배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2: 예, 저도 그 보도 봤는데요.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 자살 유발 정보가 지금 이제 그 남겨지고 막 유통되고 그런 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커뮤니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살 뭐 유발 정보라 그랬을 때 뭐 자살을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아니면 도구라든가 아니면 뭐 모여서 어떻게 하자라든가 이런 좀 그 보기에도 그냥 뭐 바로 이렇게 끔찍함이 느껴지는 그런 정보들이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리고 그 유통되는 뭔가 경로도 이렇게 좀 제한돼 있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절대적인 어떤 그런 양이 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0: 네.
2: 그게 이제 그 네 배나 늘었다는 기사 저도 봤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열심히 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이제 연구도 하고 좀 이제 뭐 시민운동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많이 이렇게 막 노력을 해주시면 뭔가 그 수치에서 이제 드러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수치의 이면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양도 늘었지만 자살 유발 정보 자체도 늘었지만 자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자살 카페가 대표적이었는데 뭐 지금은 SNS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 생성형 AI까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AI와 대화를 나눈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자살 유발 정보가 퍼지는 방식도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2: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대표적인 이제 어떤 루트가 이제 그 X 우리가 이제 트위터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긴 한데
0: 그렇군요.
2: 그거 말고도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됐든 커뮤니티가 됐든 전통적으로 그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그 뭐 예전에는 그냥 뭐 뉴스라 그랬을 때 정식 뉴스 요거만 가지고 이제 정보를 저희가 접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뭐 이런 루트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0: 네.
2: 뭔가 이름이나 타이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만 좀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좀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자살 유발 정보면 그 뭐 온라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오프라인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뭐 서치 엔진 뭐 검색 엔진 이것부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뭐 인력도 들이고 그다음에 뭔가 그 AI가 이제 도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AI에서 퍼지는 어떤 그런 나쁜 정보 이런 걸 또 다시 또 AI 기술로 뭔가 좀 대처하는 이게 뭐 끝까지 이게 소리 없는 전쟁 같지만 굉장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자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건가요?
2: 예, 그래서 그 이제 걱정되는 게 뭐 해외 사례에서 뭐 이제 그 보도가 되긴 했는데
0: 네.
2: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저도 한번 이렇게 그 시험 삼아 좀 이렇게 해봤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 대표적 포털이나 이런 데서 자살과 관련된 걸 그 이렇게 쳐보면 이게 바로 그 뭔가 반작용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정보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어떤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뭐 네. 이렇게 자동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부 AI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특히나 이제 뭐 청소년들이 좀 걱정인데
0: 네.
2: 좀 젊은 세대는 AI가 이제 생성형 AI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검색 엔진처럼 막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0: 네.
2: 뭔가 이렇게 그 대화 상대라든가 약간 그 AI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뭔가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어른이 다르고 기성세대가 다르고 청소년이 다르고 미래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자살률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사안을 좀 그 준비도 하고 또 조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청소년 자살률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자살률이 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짚어주시죠,
2: 예,
0: 이 내용. 네.
2: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가장 심했던 게 2024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10만 명당 한 29.1명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명에 육박했던 거죠. 그럼 그 되게 위험한 겁니다. 보통
0: 네.
2: OECD 국가 평균이 10만 명당 한 10.3명 뭐 요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잡아도 한 3배 정도 막 됐던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많은 노력이 좀 있었죠. 그래서 25년에도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거 보면 물론 이제 뭐 잠정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만 체크를 했습니다만은 한 12.9% 상반기만 했을 때 그러니까 몇백 명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0: 네.
2: 지금 줄어드는 어떤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 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어디가 비었지라는 생각. 이걸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청소년 자살과 관련돼서는
0: 네.
2: 조금 지금 이렇게 더디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라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살 유발 정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체적인 자살률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거잖아요.
2: 예, 맞습니다.
0: 네.
2: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백 명이 줄었어요. 그 상반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나마 뭐 조금 줄긴 했지만 10만 명당 20명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2: 그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를 맞았지만 지금 이제 요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냥 제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자살률 제로 이게 뭐 그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0: 네.
2: 계속 해야죠. 뭐.
0: 그럼요. 네. 앞으로 자살률을 더 줄이려면 온라인 정보에 대한 관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예, 예.
0: 자, 지금까지는 이런 자살 유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2: 보건복지부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자살 예방 정책과라고 이제

0: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과들을 좀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발견이 되면 그걸 어디다가 신고하고, 그다음 신고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수치를 담아서 언론에 발표하고 막 이런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뭐 너치가 돼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자살 유발 정보, 뭔가 규제, 통제, 관리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1: 네.
0: 그 뭐 앞으로 이제 AI 쓴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기대를 해봅니다.
1: 네, AI를 동원을 하는 게 올 11월부터죠.
0: 예, 맞습니다.
1: 네,
0: 예.
1: 제도가 좀 많이 그래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뭐 포털이나 예.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하면 직접 삭제, 차단하고 예.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예. 그 전에는 사실은 그 무슨 의무 부과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이제 올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IP도 추적한다든가 굉장히 심각할 때는 112에다가 또 신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쓰는 뭔가 플랫폼이라 그러면 사실 그 헤드쿼터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국내법으로 이러이러한 게 조금 급하니까 이걸 해달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막 원만하게 잘 안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명확한 국내법을 마련하기도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1: 네.
0: 이제 정부가 어쨌든 그 결심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플랫폼의 책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견되고 어떤 형태로든 발견을 되고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바로 삭제를 해라.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삭제를 어떻게 했으며 어느 정도 퍼졌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라. 전자문서로. 이거를 이제 그 법령화한 거죠. 그러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플랫폼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더디게 일을 하거나 그러지 못할 어떤 너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뭐 제가 좀 까탈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약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발견되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그 얘기도 뭐냐면 그 뭐 발견할 수 있도록 무슨 뭐 무슨 어떤 노력을 해라 그랬을까 좀 속시원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1: 네.
0: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좀 써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회사와 이렇게 뭔가 그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영리 추구 플러스 뭔가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좀 마련을 해서 그쪽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좀 생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 표해봅니다.
1: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했을 때는 그게 좀 속도감 있게 뭐 이 정보가 차단이 되고 삭제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을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과 조치에 맡기는 구조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나요?
0: 지금 이제 뭔가 그 첫 발을 내디딘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것도 정부의 큰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외교 통상 이런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자살과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이제 결심을 해주신 건데 너무 좋아요. 근데 방금 사회자님 그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뭔가 플랫폼에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알고리즘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그 회사한테 무슨 알고리즘이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온전히 다 공개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알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명백한 유해 정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 안 퍼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좀 손봐달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면 이걸 좀 협의를 좀 해달라든가 이런 노력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1: 네.
0: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법에 이제 그 통신품위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96년 막 이렇게 닷컴 나오고 이제 처음에 플랫폼 막 시작되고 그랬을 때 미국에서 사실 국내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는 그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질 뭐 이유가 그렇게 없다. 뭐 이렇게 하는 법이 있긴 해요.
1: 네.
0: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됐을 때 그 법을 이제 그 들이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가야죠. 그리고 뭔가 처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시작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 자살 관련 보도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데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집에서 OTT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살 관련 뭐 그런 장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1: 이게 이제 그 자살 보도 뭐 권고 기준, 그다음에 자살 예방 보도 준칙 4.1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뭔가 그 버전업이 됐고, 그다음에
0: 맞아요.
1: 그 이제 그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분들이 이제 기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랑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도와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제 영상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왜 아무도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반작용이 심했던 거예요. 자살
0: 어떤
1: 예방 보도
0: 작용?
1: 준칙이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뭔가 지켜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
0: 네.
1: 언론인들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이 드라마와 관련된 건 약간 조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약간 뭐랄까 감성적이고 뭔가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표현의 자유와 관련돼서 조금 더 뭔가 반작용이 거셌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저도 회의를
0: 네.
1: 몇번 가봤는데. 그리고 뭔가 극중에 피중하다.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조항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극중 뭔가 전개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또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0: 네.
1: 이게 약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흐지부지되고 흐지부지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소위 말해서 비보도 콘텐츠 뭔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조금 새롭게 다듬어져서 좀그전 사회적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뭔가 보도에 뭔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OTT나 이런 컨텐츠에 영향을 받을까요? 생각해
0: 콘텐츠죠.
1: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분명히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탄력성을 조금 가지면 어떨까? 이게 이제 급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돼서 이 논의가 좀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0: 네, 극중에 필요하지 않다면 이라는 전제가 참큰 걸림돌이 현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은데,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자살 유족 아이들에게 기부도 하실 만큼 이쪽 이슈에 관심이 크시잖아요. 뭐 최근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뭐큰 돈은 아니었고요. 뭐
0: 아유,
1: 그
0: 훌륭한 일
1: 예, 그
0: 하셨습니다.
1: 유가족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유가족이 보통 이제 그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일반인에 비해서 그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자살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7배, 8배 높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15년, 뭐 16년 동안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데 보통 1년에 14,000명씩 돌아가신다고 생각해보면 14,000 곱하기 15, 16 해보면 사실 유가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0: 그러네요.
1: 그 유가족에 대한 약간 그 굉장히 전략적인 관리라든가
0: 네.
1: 이런 사안들도 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디가 비었는지를 촘촘하게 따져보는 그런 전략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능률을 올리는 그런 그 국가 전략이 좀 되기를 바라봅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유현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0: 아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입니다.
0: 네.
3: 모니터링 기간 중 가장 큰 화두는 지난달 30일에 이루어진 정부의 2차 개각에 이은 후보자 검증 논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 방송사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또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패널이 한 부적절한 발언은 해당 패널의 방송 하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0: 네, 장남한 여의도의 사전 준비 방송 도중에 나온 발언이었죠.
3: 네, 공교롭게도 두 패널 모두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도 출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된 발언은 뉴스 명당에서 다른 패널이 먼저 얘기한 내용이었는데요. 뉴스 명당에서 그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는 기사가 되지 않고
0: 네.
3: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온 같은 얘기는 그토록 화제가 된 건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0: 네.
3: 앞서 말한 논란의 발언은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서 지난 4일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이 청와대 개각을 비판하며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한 말입니다. 김현지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청와대 실세라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0: 네.
3: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유튜브 제작진과 서영주 소장은 사과와 해명을 했습니다.
0: 뉴스 명당에서는 언제 이런 비슷한 발언이 나왔나요?
3: 더 앞선 지난 1일 뉴스 명당의 요일 코너 임재영이 위원당에 출연한 처정 변호사가 모든 게 만사 현통,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오신받는 김현지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0: 네.
3: 발언 수위로만 보면 서정욱 변호사의 표현이 서영주 소장보다 더 세다고 느껴지는데요.
0: 네.
3: 그런데 이날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은 일절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명당도 언론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의 인지도보다는 패널의 진정성을 두고 걸러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0: 예.
3: 이날 서정욱 변호사는 2차 개각에 대해 개각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김용범이고 차관이 장관을 패싱하고 김용범한테 직접 가서 보고했다는 말도 파다하다며 앞으로 김용범 1급 체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0: 네.
3: 그러자 서정욱 변호사는 바로 말을 바꿔 김현지가 실세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말을 뒤집는 모습에 다른 패널도 허탈해했는데요. 이처럼 평소 패널이 대담해서 취하는 자세가 일관적이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어떤 중요한 말을 해도 가십으로만 넘기게 됩니다.
0: 네.
3: 재미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진정성 면에서 패널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보수 성향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가 말을 했을 때보다 같은 진보 진영의 패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컸던 것도 같습니다. 전문가가 의견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3: 이와 반대로 방송에서 나온 말을 주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명당 인터뷰에 출연한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게 진행자가 한 질문인데요. 이날 진행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출입 기자에게 기사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성 발언을 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0: 네.
3: 이에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당황하며 농담이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진행자는 농담 아니었다며 기자들이 당황하고 불쾌했다고 덧붙입니다. 이게 인터뷰와 사전 협의된 질문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진행자의 경우 연찬회에 참석했던 기자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라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 질문이 아니라 공론화하기 위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0: 네.
3: 실제로 다른 언론사에서 이 질문과 관련한 내용을 기사화하며 후속 취재로도 이어졌는데요. 이는 방송의 파급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였습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3: 반면 이런 화제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팩트 위주로 전해야 하는 코너도 있다는 점도 짚고 싶습니다. 뉴스 명당은 보통 1부의 뉴스 브리핑 코너, 2부의 인터뷰 코너, 3, 4부는 대담 코너로 구성합니다. 대담 코너는 패널들의 다양한 평론을 들려주고 인터뷰 코너에서는 출연한 인터뷰의 의견 위주로 들려준다면 뉴스 브리핑 코너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뉴스에 대한 해석을 2, 3, 4부에 걸쳐 충분히 내놓기 때문입니다.
0: 네,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어떤 무언가를 발견하셨군요.
3: 지난 1일 일부 뉴스합당 코너에 출연한 정윤경 시사저널 기자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의 장동혁 대표를 두고 뉴 장동혁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0: 네.
3: 이 뉴 장동혁이라는 단어가 장윤경 기자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본인의 기사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며 관용어처럼 만들고 싶은 듯합니다. 또 지난 3일 뉴스와당에 출연한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정당 논란과 관련해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에 형제자매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진행자가 캐묻자 조금 다른 의미의 용해인 후보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다른 가족 정당, 보니까 여동생들도 있는 것 같고 라며 또 용 후보자의 가족은 아니라는 애매한 뉘앙스의 말을 덧붙입니다.
0: 네.
3: 지금 이 발언이 나온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 어느 곳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는데요. 대담 코너가 아닌 브리핑 코너에서는 객관적인 개요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0: 네. 뉴스 브리핑 코너는 기자의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4: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로 허위로 종결했다가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실종자가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흉흉한 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주 괴담과 관련된 사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주에서 새벽에 택시를 탔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팩트체크 해주신다면요?
5: 현재로서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한 유튜버가 지인의 친구가 겪었다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인데요. 당사자가 직접 제시한 증언이나 사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112 신고 내역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했지만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5: 해당 유튜버는 논란이 일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언급한 사건들은 최근 일어난 것이 아니다. 세계 어느 도시든 밤. 술은 위험하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안전하게 여행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목이 졸린 사건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사실인지요?
5: 이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데요. 다만 이 발생일이 10년 전인 2016년 8월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새벽 4시쯤에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32살 남성이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20대 여성의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이 남성을 제압했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0: 네.
5: 이 사건은 당시 기사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해당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이런 후속 보도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과 안전시설 부강 자체를 허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0: 네.
5: 문제는 이 발생 시점을 생략하면 독자들이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최근의 연속적인 범죄 발생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0: 네, 10년 전 일어난 범죄 사건까지 최근 일처럼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이 금은방을 털고 비행기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5: 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다만 뭐 입국 체류 경위와 다른 사건의 검거 결과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도 최근 일어난 일은 아니고 2024년 5월 7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0: 네.
5: 새벽에 제주시 연동 금은방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은 40대 중국인이 그날 상하이행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무비자로 입국한 뒤에 불법 체류 중이었고 범행 전에 자진 출국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밤늦게 관광객으로 입국해서 몇 시간 만에 금은방을 털고 새벽에 첫 비행기로 떠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완전히 사실과 달라지게 되는 거죠.
0: 네.
5: 이 사건과 별도로 작년 10월에는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노용동 금은방에서 약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1시간여 만에 제주공항에서 모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건을 묶어서 범인들이 전부 출국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좀 사실과 다른 일이죠.
0: 네, 제주의 치안 상황을 비판하면서 제주도의 범죄율이 전국 1위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팩트체크 해주실까요?
5: 네, 2024년 시도별 전체 범죄 발생률을 기준으로 보면은 맞는 말인데요. 국가 데이터처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 지표 원문을 확인해 보면. 2024년에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4,540건 정도로 범죄 발생률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3,343건 정도가 되고요. 흔히 보도되는 제주

0: 4,540건, 전국 3,443건은 이 데이터를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이 범죄 발생률의 기준 연도는 2024년입니다.
1: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다 보니 범죄율도 높게 나타나는 어떤 통계적 착시로 봐야 할지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이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지만 또 그것만으로 높은 범죄율이 전부 설명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에는 방문객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사건도 포함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 지역 인구를 분모로 하는 통계는 방문객의 체류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과 관광객의 피해 위험을 평가하려면 실제로 이 체류 인구와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연간 관광객 수를 주민 수에 그대로 더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건 약간 통계적인 기법과 벗어나는 문제 제기이고요. 며칠 방문한 사람과 1년 내내 거주한 사람의 노출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간 비교를 하려면 다른 지역에도 같은 보정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식 통계에서 제주의 2024년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률은 2.1건이고 전국 0.9건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제주가 84건 정도, 전국은 70건 정도가 나오고 폭행 상해는 제주가 395건, 전국은 한 270건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 범죄율 1위를 곧바로 가장 위험한 여행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1: 네.
0: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것을 전부 관광지의 특성이 특성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도 너무 일반화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더 정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과장된 뉴스와 뭐 이런저런 가짜 뉴스 또 과거 범죄 사건까지 떠돌면서 제주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졌는데요.
0: 네.
1: 온라인에서는 제주를 조롱하는 멸칭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우리가 뭐 치안에 대해서 경찰이 뭐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거나 아니면 뭐 치안에 구멍을 노출했다거나 이러면 뭐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데
1: 네.
0: 이 지역 비하는 사건과 무관한 주민 전체를 범죄와 연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제주와 캄보디아를 결합한 멸칭이 사용됐고 경찰이 해외 장기 밀매 조직과 연결됐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루머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건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특정 국적자의 범죄 사례만으로 그 국적 사람 전체나 뭐 아니면 제주 주민 전체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1: 네.
0: 물론 이런 비하를 비판한다고 경찰의 잘못까지 덮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1: 네.
0: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처리와 관리 감독 책임은 계속 검증이 돼야 할 사안입니다.
1: 네. 비판과 지역 비하는 구분을 해야겠죠. 또 네. 이런 이야기들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다 나르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죠?
0: 네, 이번 보도에서는 이 전원, 카더라식 이 전원을 검증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장면을 앞세운 문제가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 6일 뉴스원은 유튜버의 전원을 소개하면서 제목에 택시기사가 갈대숲으로 납치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는 같은 날 뉴스원 보도를 인용하면서 섬뜩한 공포 이런 걸 강조했고요.
1: 네.
0: 근데 이 기사들에서는 택시 사건의 당사자 취재나 뭐 신고 기록 확인 결과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튜버가 이러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0: 이런 보도 구조는 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언론의 신뢰성을 잘못 덜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언론 정부는 사건 발생일과 검거 여부를 밝히고 그리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들은 주장을 구분해서 보도해야 됩니다.
1: 네.
0: 뭐 제목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뭐 늑치 이런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제주 범죄와 관련한 루머와 팩트들 선정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15도 내외의 기온 보이는데요.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는 요즘입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제주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지역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아직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10km 미만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에서 횡담도휴게소까지 8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장수 1차로에서 난 사고는 처리가 됐는데 아직 중동나들목에서 장수나들목까지 정체 살짝 남아있습니다. 일산방향도 장수에서 중동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
8: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9: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8: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9: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6: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10: 청년 세대의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8: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0: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6: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김승원 후보자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은 자신 있다면 청문회 증인 협조부터 하라고 정조준했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 선봉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한 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자평하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 채택을 거부한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긴커녕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김 후보자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12: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8: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듣겠습니다.
12: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입니다.
11: 김 후보자 검증에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와 견제의 구도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 주장엔 공직 후보자 적격을 가리는 자리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는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이빨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김민석 대표에게 지져놓고 물을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쓸 말이냐며 비공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한 의원이 있을 곳은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3: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8: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3: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11: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4: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포함 각종 논란 질의엔 대부분 즉답을 피했는데 15일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6: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
8: 김순환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16: 문을 가지고 거의 장난을 치는 것에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15: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4년 이미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경찰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관련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 계획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를 다시 살펴보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1: 지난 2024년 검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청탁의 브로커였던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모 씨와 강모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청문회와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어제 종료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추가 도발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7: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여러 차례 걸쳐 발사됐는데 250여 킬로미터 정도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무력 도발입니다. 프리덤 엣지는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다영역 훈련입니다. 앞서 북한은 프리덤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미 을지훈련이 진행되던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0: 입니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는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기조 속에서 핵무기 능력을 강조하려는 속내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1: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이
2: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1: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북미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핵 군축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북한은 지난달 6일 이후로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무기체계가 아닌 만큼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급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로 원유를 수출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회로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란과 걸프 국가들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진격이 더 빨라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전략적 항구 모카를 장악한 다음 날 홍해 남쪽 입구의 전략적 섬인 페림섬까지 장악한 겁니다.
5: 사우디 적군이 도주한 뒤 이곳을 소탄하고 확보했습니다. 후티 통제 방송사 알마시라 TV입니다.
4: 예멘군 관계자는 후티가 예멘 본토인 두바브 지역과 해협 내 남은 섬들까지 모두 점령해 홍해 연안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따라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영토를 확보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5: 사우디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다. 후티군 대변인입니다.
4: 사우디도 즉각 모카 공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피해 만든 사우디의 우회 원유 수송로까지 흔들리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하루 수백만 배럴을 홍해로 실어나르던 송유관을 공격해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받는 악화일로 상황 속 이란과 걸프 산유국들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만 중재로 이란과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외무장관이 오는 14일 만나 호르무즈 통항 해결책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25주기 추모사를 통해 끔찍한 악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5: 우린 결코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다만 이날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협상 진전 기대감에 급등세를 일단 멈추고 종가 기준으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7: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5: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7: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6: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0: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1: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0: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2: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3: 송경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이게 뭐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0: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범여권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유가에 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원유와 국제 정제 유가는 폭등 중이지만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70%에 이르던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고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18일째를 맞는 가운데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입니다.
5: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6: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1분만 늦었어도 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게와 살림살이가 전부 떠내려갔죠. 네팔 데비가트 주민입니다.
5: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7: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6: 윤주석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7: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5: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
11: 특례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3: YTN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내륙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물가 인접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더 짧으니까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 화물차 우측 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 방향은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서행 중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정도 밀립니다. 매송에서 팔곡터널 구간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남이천나들목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릉휴게소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 은궁교에서 인풍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릅니다. Love is a losing game.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사랑은 지는 게임, Love is a losing game 듣고 왔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 앤 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 열려 있어요.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할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어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9620번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도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로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주말, 휴일, 매시 20분마다 시작하는 뉴스 앤 뮤직 함께 해주시고 또 청취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좋은 노래로 이번 시간도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Sheryl Crow가 부릅니다. All I Wanna Do까지 만나볼게요.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바네사 윌리엄스 The Sweetest Days 이어서 쉐릴 크로우의 All I Wanna Do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해를 통과해 21일 만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 펜스타 아크로호가 영국 펠릭스토우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출항한 지 21일 만입니다. 북극해 진입 초기만 해도 해빙으로 운항이 순탄치 않았지만 유럽에 가까워질수록 해빙이 줄면서 대체로 순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축구 선두 서울이 3위 전북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조기 우승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서울은 후반 추가 시간 멀티골을 완성한 클리말라의 활약을 앞세워 전북의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 3분 만에 터진 클리말라의 골로 앞서간 서울은 전반 26분 모따에게 동점을 허용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클리말라가 결승골을 넣으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은 이날 인천을 한 골 차로 꺾은 2위 울산과의 승점차를 15점으로 유지하면서 남은 9경기에서 승점 13점만 보태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하게 됩니다. 벌초 중 벌에 쏘인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2분쯤 강원 정선군 사부읍 사북리 노목산 둥둥재골 인근에서 벌초하던 57살 A씨가 벌에 쏘였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또 게다가 날이 좋은 가을이라서 바쁘게 보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5690번님, 태연 아나운서 오늘은 집 앞에서 열리는 행사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또 행사뿐만 아니라 플리마켓 다녀오셨다라고 하는데요. 플리마켓 너무 재밌죠?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집 앞에 늘 주말마다 이 플리마켓이 열려서 나가보면 아니 이런 물건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채로운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셔서 사실 이게 뭐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물건 서로 나눠서 교환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플리마켓 너무 좋네요. 어렸을 때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너무 옛날 말인가요? 그런 취지 좋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이렇게 플리마켓 야외에서 여는 곳들이 많이 있군요. 가을 맞아서 날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주말 행사 다니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5690번님 재밌는 소식과 함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오늘 여행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나들이 통해서 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시면서 또 업무에 몰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하면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노래들 선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노래 들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맨의 엔젤 이어서 박상민 하나의 사랑 듣고 올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인도의 바라트 만다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과 전쟁 중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주요 정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회복력과 혁신, 협력,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 에너지, 식량 안보 등 경제협력 방안과 함께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정세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는 미국이라는 지역 경찰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오늘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누아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지역 경찰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 지역의 영토 보전과 안보는 지역의 주요 당사국들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 귀국합니다. 김 장관은 내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뉴욕 인근의 뉴어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텍사스 가스 복합발전소, 원전 건설 사업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오는 18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265번님, 다음 주 토요일에 하계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열심히 응원해야겠어요. 우리 선수들 아자아자 파이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다음 주 토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아,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면 혹시나 또 저희 뉴스 앤 뮤직 말고 개막식을 보실까봐 살짝 이제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희 YTN 라디오 귀로 들으시면서 눈은 또 개막식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저희 라디오 함께 하시면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경기 관련 소식 그리고 또 경기 선수들이 어떻게 펼쳤는지 결과도 뉴스로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아시안게임도 함께 하시면서 저희 YTN 라디오 꼭 채널 고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이어서 플라워의 포레버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5도에서 18도 사이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너울이 높게 일 텐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밤이라 늦은 시간에 외출하셔도 부담 없으시죠. 도로 위 아직 정체 남아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마포와 용산, 여의도와 강남에서 정체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강변북로 반포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가는 길 2차로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서행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램프 성수분기점 방향에서는 현재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은램프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강릉휴게소 3차로에서 작업구간 자리합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지정 1터널 부근 2차로에도 작업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토요일 밤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 인사청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은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 증인 협조부터 하라고 정조준했습니다.
6: 김 후보자 검증 선동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한 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자평하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 채택을 거부한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긴커녕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김 후보자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8: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 포고입니다.
7: 김 후보자 검증에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와 견제의 구도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 주장엔 공직 후보자 적격을 가리는 자리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는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이빨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김민석 대표에게 지져놓고 물을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쓸 말이냐며 비공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한 의원이 있을 곳은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0: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9: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0: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7: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1: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포함 각종 논란 질의엔 대부분 즉답을 피했는데 15일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내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3: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3: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14: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9: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4: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15: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9: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5: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12: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6: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 네팔 대홍수 발생 18일째를 맞는 가운데 트리슐리 강변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6: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7: 매장에 깊숙이

0: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1: 손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1분만 늦었어도 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게와 살림살이가 전부 떠내려갔죠. 네팔 데비가트 주민입니다.
0: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1: 윤주석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2: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0: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3: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고 있는 현재 기업 대응팀이 탐문수색팀을 추가 투입하면서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오늘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탐문수색팀을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산악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7개 팀,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도 베이스캠프 인근과 산악지대, 옐로브릿지와 파워하우스 등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4: 미군 3명이 사망한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사진이 활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관련 가능성을 즉각 부인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5: 지난 7월 17일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기지. 밤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건물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기지 내 미군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확보한 중국 측 위성사진을 실제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위성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위성사진 제공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측에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사진이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위성사진 관련 의혹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민간 기업이 이란의 미군 관련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자르비전 등 3개 업체를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위성사진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와 비교해 최근 이란의 미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평가입니다. 외신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중동 전쟁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서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음 주 금리 인상이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대두와 옥수수 수확처럼

0: 를 맞은 미국 농가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농기계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 정유의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무려 63%나 폭등했습니다.
1: 수확해야 하고 기계를 돌려야 하고 경유를 써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수익을 깎아먹을 뿐이죠. 미국 미주리주 농부입니다.
0: 주요 운송수단인 트럭이나 기차는 물론 각종 중장비 운영 부담까지 커지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평균 소매 가격도 갤런당 4.2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한 5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유가 상승은 아이들의 입에서 먹을 거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지요. 애리조나주 트럭 운전사입니다.
0: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2.4%나 올라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반짝반등했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도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7.5%나 폭락하면서 47.8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 5월에 44.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란 국민은 어떠한 위협과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인도 비즈니스 및 종교 지도자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려 하기에 맞선다며 굴복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방 국가들의 인권 주장을 위선으로 규정하고 그들은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함하는 악마들일 뿐이라며 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이유로 단숨에 무고한 어린이 168명을 학살하고 대학과 과학자, 인간성을 폭격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에 반대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브릭스 회원국들과 함께 중동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4: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1: 지난
4: 어려울 때
1: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4: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3: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5: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3: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6: 우리가 침략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3: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법 여건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36년 전 인권변호사 길을 시작했을 때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질주하는 2026 이재명이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향한 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짚었습니다.
7: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습니다. 어제 종료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추가 도발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8: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사됐는데 250여 킬로미터 정도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무력 도발입니다. 프리덤 엣지는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다영역 훈련입니다. 앞서 북한은 프리덤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며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미 을지훈련이 진행되던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서는 1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기조 속에서 핵무기 능력을 강조하려는 속내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9: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북미 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핵 군축 협상이지 비핵화 협상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8: 북한은 지난달 6일 이후로 세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무기 체계가 아닌 만큼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제주 산지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모레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비룡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 방향은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정체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정체고 포승분기점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지정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야간 작업 중인 곳 주변에서 밀리는 곳이 있는데요.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2차로에서 공사 중인데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반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9월 12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샘옥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Beautiful People.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은 세목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Beautiful People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이번 시간도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Beautiful People, 멋진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시간 꽉꽉 채워볼게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좋은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오늘 오후에 집 근처 동네 공원에서 선선한 가을 만끽하려고 자전거 타고 들어왔는데요. 참 시원했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날씨 진짜 좋죠. 그런데 밤이 되니까 선선, 시원보다는 아예 그걸 넘어서서 쌀쌀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20도 아래로 이제 확 내려앉아서 이러다가 일교차가 너무 커서 감기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한낮에는 남쪽 지방,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 뭐 거의 한여름이랑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낮에는 덥다는 건데 이게 또 아침 저녁에는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일교차 때문에 환절기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강 잘 챙기자고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켈리 클락슨의 Dance With M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돈나가 부릅니다. 신나게 듣고 올게요. 뮤직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고 있는 현지 기업 대응팀이 탐문 수색팀을 추가 투입하며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오늘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탐문 수색팀을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산악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7개 팀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도 베이스캠프 인근과 산악지대, 옐로브리지와 파워하우스 등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연대 논의의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과는 연대할 것이라면서 조국 혁신당과는 합당이냐 연대냐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리실 소속 직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감춘 채 질문한 것과 관련해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에 해당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공격에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과 별도로 당 차원에서 팀플레이로 대응할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838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학생인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끝날 시간이 돼서 콧바람도 쐴 겸 또 드라이브 할 겸 밤바람 맞으면서 잠시 차 안에서 라디오 켜고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오, 따님이 혹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밤 10시 39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군요. 지금 9월이라서 만약에 학기 중에 있는 딸이라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유, 또 부지런하게 공부 또 아르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딱 입학하자마자 내가 쓸 용돈을 좀 스스로 벌어보자라고 생각하고 또 몸을 써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났네요. 당시 시급 2,500원을 받고 일을 해서 월급 받은 다음에 진짜 손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이걸 쓰지도 못하고 통장에다가 잘 보관해 놨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유 얼마나 또 보시기에 참 대견하고 뿌듯하실까요? 두 분이 함께 콧바람 쐴 겸 드라이브 할 겸 이 밤시간에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또 0838번님, 가을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1년 중에 손꼽아 기다리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 시기가 진짜 빠르게 지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핑계 삼아서 밤마실 나가봐요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가을 너무 짧죠. 이렇게 쌀쌀하다 싶다가 금세 찬바람 불어오고 또 눈이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겨울이 오면 한 해도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문자 보내주시니까 갑자기 눈이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들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첫눈이 오면 그리고 허각이 부릅니다. 4월의 눈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전남 광주 진도군 의심면 소삼도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 하던 일가족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7살 아들은 저체온증 등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자녀 3명이 물에 빠지자 어머니가 구하러 나섰다가 함께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녀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고 또 다른 한 명은 인근 양식장 부표를 잡고 버티다가 민간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 사진이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11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7월 17일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

성 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기지내 미군 숙소를 타격했고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북한이 서방 기업의 정보기술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는데 외국인을 내세워 면접을 대신 보게 하는 방식으로 최근 강화된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미국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수법은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제3국 인력을 실제 구직자로 내세워 화상 면접을 대신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외국인을 대리 면접자로 내세우는 건 서방 기업들이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박원의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밤바람이 제법 찹니다. 문 꼭 닫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많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제주 산지는 5에서 10m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2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주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 중입니다. 내부수단도로 국민대학교 진입 램프에서 도로 포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홍제문 터널부터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곶 가는 길 2차로에도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 비룡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포함한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논란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일관된 입장인데 일단 과정이 신중치 못했던 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셀카 모임과 관련해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0: 기도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설명은 준비단과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겁니다.
1: 제가 볼 때는 되게
2: 성공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0: 이딴 해명에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셀카 모임 참석자이자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두곤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1: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2: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0: 직접 해명 대신 준비단 차원 서면 해명도 이어졌는데 이따금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편집 왜곡을 주장하며 직접 원문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데 한 의원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3: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0: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수사와 기소 분리 정착 등 법무부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가운데 청문회에서 납득 가능한 해명으로 여론의 물음표를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양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 이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2시간 2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김순환 서민희 사무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도덕성이 강조되는 위치임에도 수시로 말이 바뀌고 있다며 이번 의혹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어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4: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를 다시 살펴보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지난 2024년 검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청탁의 브로커였던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모 씨와 강모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청문회와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4: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의 의미를 뒀습니다.
8: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7: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앉히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9: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2: 김행
9: 때문에
2: 여성가족부
9: 아주
2: 장관 후보자 지난 2023년 인터뷰입니다.
7: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민주당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분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는 질의에 모종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미 용혜인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 대통령이 뒷짐 만진 채 청문회 탈영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악선동으로 모욕하며 버티는 후보자나 상식과 공정을 짓밟는 후보자를 끝까지 감싸는 청와대나 불통의 끝판왕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 회견은 청와대에 지명 철회하지 말라는 공개 겁박이라며 이쯤 되면 약점이라도 잡힌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 네팔 대홍수 발생 18일째를 맞는 가운데 트리슐리 강변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0: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2: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1분만 늦었어도 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가족 중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게와 살림살이가 전부 떠내려갔죠. 네팔 데비가트 주민입니다.
10: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1: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있을
2: 윤주석
11: 거고요.
2: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11: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10: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5: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고 있는 현지 기업 대응팀이 탐문수색팀을 추가 투입하며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오늘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탐문수색팀을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산악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7개 팀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도 베이스캠프 인근과 산악지 옐로 브릿지와 파워하우스 등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로 원유를 수출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회로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란과 걸프 국가들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12: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진격이 더 빨라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전략적 항구 모카를 장악한 다음 날 홍해 남쪽 입구의 전략적 섬인 페림섬까지 장악한 겁니다.
2: 사우디 적군이 도주한 뒤 이곳을 소탈하고 확보했습니다. 알마시라 TV입니다.
12: 예멘군 관계자는 후티가 예멘 본토인 두바브 지역과 해협 내 남은 섬들까지 모두 점령해 홍해 연안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따라 수년 만에 최대 규모의 영토를 확보한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2: 사우디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확전에는 확전으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다. 후티군 대변인입니다.
12: 사우디도 즉각 모카 공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피해 만든 사우디의 우회 원유 수송로까지 흔들리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하루 수백만 배럴을 홍해로 실어나르던 송유관을 공격해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받는 악화일로 상황 속 이란과 걸프 산유국들은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만 중재로 이란과 걸프협력회의 6개국 외무장관이 오는 14일 만나 호르무즈 통항 해결책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25주기 추모사를 통해 끔찍한 악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싸우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린 결코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오늘 싸우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2: 다만 이날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협상 진전 기대감에 급등세를 일단 멈추고 종가 기준으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는 미국이라는 지역 경찰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오늘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지역 경찰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 지역의 영토 보전과 안보의 지역의 주요 당사자들간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면서 중동 지역에서 분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브릭스 회원국들이 바라트 만다판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뉴델리 선언이 합의에 따라 채택됐다며 우리의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최성병 특검의 주요 사건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 의혹이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인 수사 외압 의혹도 범인 도피 의혹과 혐의의 구조가 비슷한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더 촘촘히 입증하는 게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지난해 여름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격 출범한 최상병 특검.
14: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2: 이명현 최상병 특별검사입니다.
14: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순직 사건 자체와 함께 수사 외압 의혹, 호주 대사 범인 도피 의혹이 수사의 큰 줄기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외압과 범인 도피에 얽힌 피고인만 모두 16명으로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특검에게 주어진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호주 대사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의 전제가 되는 범인 도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5: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다소 지정이 있고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수사 외압 사건도 호주 대사 사건과 비슷하게 윤 전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해 국방부, 해병대로 외압 지시가 내려가는 구조로 혐의가 구성됐습니다. 애초 특검 수사 단계에서의 경로의 동기로 구명 로비 의혹이 지목됐지만 기소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상황. 특검 입장에서는 동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채로 입증을 마쳐야 하는 셈입니다. 1심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목적 입증을 두고 특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4: 인천 강화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인천 강화군 내가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알아온 A씨는 범행 당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5년간 터널 안 교통사고로만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터널 안에 비상등을 깜빡이는 차량 여러 대가 보입니다.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세종포천고속도로 고덕터널 안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17: 차도 거의 진입을 못하고
18: 목격자입니다.
17: 구급차랑 막 줄줄이 이제 오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막 사고 난 사람들 이제 누워 있고 되게 막 당황스러웠죠.
16: 고속버스 앞유리가 사고 충격으로 아예 사라졌습니다. 2023년 10월엔 충북 보은군 청주 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난 추돌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터널 진입부나 내부는 어둡고 시야각이 좁아서 사고 위험이 큽니다.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모두 48명이 숨지고 371명이 다쳤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5년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18.2%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차량 3대 이상이 연달아 부딪힌 이른바 다중추돌이 전체 터널 사고의 44.9%를 차지했습니다.
19: 터널 내 교통사고는
18: 이성학 한국도로공사 교통기계부 차장입니다.
19: 사용하는 중 후속하는 차량이 주시태만이나 졸음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16: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 전 전조등을 켜고 주행 속도를 10에서 20% 감속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앞서 우종훈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진행했으며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에이브릴 라빈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Tomorrow.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에이브릴 라빈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투모로우 들으면서 문을 열었어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에서는 실시간 뉴스와 함께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깊어가는 밤,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다.

생각하시는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으로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성적인 팝으로 출발해 봤는데요. 이 분위기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에드 시런의 Photograph 이어서 존 메이어가 부릅니다. Shadow Days.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견은 어제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경기 북부지역 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경사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쯤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여 동안 의료기기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북한이 파병 활동을 기려 평양에 건립한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을 다녀온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2023년 7월 방북한 러시아군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기념관 전시 자료에 기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장나라의 고백, 이어서 리치 사랑의 이말 밖엔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 이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2시간 2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서민이는 지난 4일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해상 공격이 격화하고 홍해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운임 평가기관인 발틱거래소 집계로 오만 만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월드스케일 기준 약 450, 기준점 대비 약 4.5배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원유 1배럴당 운송비 약 $11.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운임이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790번님, 친구랑 부산 여행 왔습니다. 드론쇼도 보고 광안리 해수욕장 밤 분위기 정말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저도 광안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드론쇼 장면을 또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추억 쌓고 계실 텐데 춥지 않으신가요? 아마 바닷바람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춥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김범수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이기찬 감기, 박정현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겨울 이야기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 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1: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대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3: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귀국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뉴욕 인근 뉴요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원전 건설 사업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오는 18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온 송유관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 국영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는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에서 송유관이 공격받았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송유관을 공격한 주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3명이 사망한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사진이 활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관련 가능성을 즉각 부인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4: 지난 7월 17일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기지. 밤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건물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기지 내 미군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확보한 중국 측 위성사진을 실제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위성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위성사진 제공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측에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사진이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위성사진 관련 의혹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민간 기업이 이란의 미군 관련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자르비전 등 3개 업체를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위성사진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와 비교해 최근 이란의 미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평가입니다. 외신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위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6: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5: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7: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5: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

0: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1: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뭐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0: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법 여건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소동에서 11톤짜리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10대가 연쇄적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40대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전남 광주 진도군 의심면 소삼도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7살 아들은 저체온증 등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자녀 3명이 물에 빠지자 어머니가 구하러 나섰다가 함께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남 사천 정수장에서 전기 설비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지만 전기 공급 용량 문제로 물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며 사천을 포함한 하동과 진주 등 7개 시군 일부 지역이 단수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10시간 만인 저녁 8시 반쯤 긴급 복구를 마친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기 설비에 고장이 생긴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5: 당신은 나의 동반자.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환 후보자는 볼수록 잘된 인사란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 증인 협조부터 해라며 정조준했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 선봉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한 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자평하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 채택을 거부한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긴커녕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김 후보자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8: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7: 김 후보자 검증에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와 견제의 구도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 주장엔 공직 후보자 적격을 가리는 자리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는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이빨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김민석 대표에게 지져놓고 물을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쓸 말이냐며 비공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한 의원이 있을 곳은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9: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7: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

0: 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포함 각종 논란 질의엔 대부분 즉답을 피했는데 15일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3: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에 의미를 뒀습니다.
4: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3: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앉히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5: 여성 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3: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분을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는 질의에 모종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며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36년 전 인권 변호사 길을 시작했을 때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질주하는 2026년의 이재명이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향한 꿈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개혁은 최대한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6: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7: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6: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8: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6: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 함 코레이 중국이 함 사이르 케슈바르 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카트 달 이크다마트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달 만타게 베 만잘레 함다스티 바 익
6: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 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란과 전쟁 종료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란 국민은 어떠한 위협과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사 인도를 방문한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인도 비즈니스 및 종교 지도자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려 하기에 맞선다며 굴복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귀국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뉴욕 인근 뉴워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 조율 단계냐는 질문에는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첫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후보지를 발표했고 설명회도 일방적인 통보로 계획됐다며 졸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0: 택지개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중학교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 공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피켓들이 보입니다. 8.13 대책 당시 서울의 유일한 신규 택지였던 강서구 염창공원.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녹지 보존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 설명회도 무산으로 귀결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공급 계획을 일방 발표했고 설명회 관련 사전 예고나 자료 제공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공원이 되겠다는 그런 기대로 20년을 기다려왔거든요. 어디 강서구청이나 어디 공지사항도 없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PDF 자료를 전달해 주셨고요.
10: 정부가 초단기 착공 모델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자신했지만 주민 설득과 갈등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공청회가 연달아 파행됐던 서리풀 지구 개발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강행하긴 했지만 주민들과의 소송으로 이어지며 여전히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8.13 신규 택지 개발 첫발부터 예상보다 거센 주민 반발에 부닥치면서 닭공 속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는 분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그대 사랑해. 내 인생을 걸어.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7: 코로나 그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장난을 치는 것에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6: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4년 이미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경찰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관련한 수사 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 계획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국민의힘은 국민이 이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 대통령이 뒷짐만 진 채 청문회 타령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악선동으로 모욕하며 버티는 후보자나 상식과 공정을 짓밟는 후보자를 끝까지 감싸는 청와대나 불통의 끝판왕이긴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제 용 후보자 회견은 청와대 지명 철회 말라는 공개 겁박이라며 이쯤 되면 약점이라도 잡힌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0: 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간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청문회 대응 전략도 논의될 예정인데, 특히 각종 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용해인 성병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집중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용 후보자 관련 당 안팎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뒤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2: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1: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3: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1: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4: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뭐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1: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범여권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미군 3명이 사망한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 사진이 활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관련 가능성을 즉각 부인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7월 17일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기지. 밤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건물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기지 내 미군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확보한 중국 측 위성 사진을 실제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위성 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위성 사진 제공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측의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 사진이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위성 사진 관련 의혹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민간 기업이 이란의 미군 관련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자르비전 등 3개 업체를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위성 사진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와 비교해 최근 이란의 미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평가입니다. 외신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0: 네팔 대홍수 발생 18일째를 맞는 가운데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7: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보합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6: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의 9명을 찾고 있는 현지 기업 대응팀이 탐문 수색팀을 추가 투입하며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어제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탐문 수색팀을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산악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 한 대와 드론 8대를 띄워 수력발전소 메인 캠프와 하류 방면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과 수출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나 가계로 충분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고금리와 고유가에 양극화, 고착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우리 경제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 2분기 834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26.4% 늘어 4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이미 이번 달 5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하반기 큰 변수가 없으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3만 달러대 진입 13년 만입니다.
9: 환율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금년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하지만 내수와 가계 경기는 딴판입니다. 지난 7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 밖으로 악화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2.4% 줄었고 경기가 좋지 않았던 1년 전에 비해서도 줄었습니다. 특히 소비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내구재 소비가 통신기기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침체됐습니다. 가계 실질 소득 지표 자체는 늘어서 지난 2분기 1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 고유가 지원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하면 실질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였습니다.

0: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 실질 소득이 정체되면서 실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청년 취업자 수는 46개월째 감소했고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를 넘은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고금리를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1: 물가 상승률이 3%대 이상으로 갔지만 소비자 물가 보면은 거기 휴대전화 요금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 부분을 빼면 한 2.5%밖에 안 나와요. 금리 정책이 좀 빠르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게 과잉 대응이 아니었나. 예, 두번 올렸던 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중견기업의 비중 같은 것들이 정체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0: 중동 정세와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부를 파장 역시 우리 경제 양극화 고착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서울의 유일한 신규 택지로 거론된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강서구청은 지난 11일 저녁 7시 염창동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염창공원 부지를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대신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입수시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접수대행 사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현장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관계 기관이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형평성 논란 등 후폭풍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학 수시원서 접수 기간 마지막 날, 100곳 넘는 대학이 접수를 마감하는 오후 6시를 불과 10분 앞두고 접수대행 사이트 UA 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원서를 넣어야 하는 수험생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5: 마지막 원서 찔려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UA 서버가 다운돼서 원서 접수창으로 아예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4: 마감 시각이 가까워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른 사이트를 통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학교에 원서를 넣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서 접수대행 사이트 두 곳의 마감 시각이 모두 1시간 연장됐지만 이번에는 일찌감치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통 마감 직전 경쟁률에 따라 최종 지원을 확정하는데 접수 시간이 연장되면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경우가 생겨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던 겁니다.
6: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경쟁률보다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2 이상씩으로 올랐거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두 명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어서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을 앞두고 접수자가 몰리면서 서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6시 20분쯤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5시 50분에서 6시 사이 접수를 시도한 이력이 남은 수험생들을 추려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교협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교육부는 아직 피해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제 절차와 방법부터 마련한 뒤 오류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 사상 초유의 서버 장애로 인한 입시 혼란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 고수익에 원금 보장?
1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를 다시 살펴보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소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지난 2024년 검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청탁의 브로커였던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모 씨와 강모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청문회와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김승원 후보자는 볼수록 잘된 인사란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자신 있다면 청문회 증인 협조부터 해라며 정조준했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 성본을 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한 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자평하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 채택을 거부한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긴커녕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김 후보자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6: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5: 김 후보자 검증에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와 견제의 구도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 주장엔 공직 후보자 적격을 가리는 자리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 자료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는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이빨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김민석 대표에게 지져놓고 물을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쓸 말이냐며 비공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한 의원이 있을 곳은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7: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5: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3: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포함 각종 논란 질의엔 대부분 즉답을 피했는데 15일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8: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9: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10: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8: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11: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8: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2: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고 있는 현지 기업 대응팀이 탐문 수색팀을 추가 투입하며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어제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탐문 수색팀을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산악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7개 팀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육상수색팀도 베이스캠프 인근과 산악지대, 옐로브릿지와 파워하우스 등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이후 트리슐리 강변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대비기태에서 김태원 특파원입니다.
13: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0: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0: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두 달 동안 이란을 드나들던 상선 100척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2일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 작전을 재개한 이후 두 달 동안 상선 10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군의 허가 없이 이 봉쇄선을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며 미군 병사들은 이 임무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오만에서 회의를 연다고 밝힌 가운데 바레인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이란과 외교 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오만에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또 최근 사우디 주요 송유관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영내 안보와 안정이 사실을 외면하는 유화 정책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이 차별이나 통행료, 허가 없이 개방돼야 한다며 촉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첫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후보지를 발표했고 설명회도 일방적인 통보로 계획됐다며 졸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택지개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중학교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 공급계획을 철회하라는 피켓들이 보입니다. 8.13 대책 당시 서울의 유일한 신규택지였던 강서구 염창공원.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녹지 보존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 설명회도 무산으로 귀결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공급계획을 일방 발표했고 설명회 관련 사전 예고나 자료 제공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공원이 되겠다는 그런 기대로 20년을 기다려왔거든요. 어디 강서구청이나 어디 공지사항도 없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PDF 자료를 전달해 주셨고요.
3: 정부가 초단기 착공 모델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자신했지만 주민 설득과 갈등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공청회가 연달아 파행됐던 서리풀 지구 개발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강행하긴 했지만 주민들과의 소송으로 이어지며 여전히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8.13 신규 택지 개발 첫발부터 예상보다 거센 주민 반발에 부닥치면서 닭공 속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0: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용해인 성병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3: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4: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5: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2: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6: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며 재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는데도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까지 조정한 만큼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그제 대법관 재제청을 거듭 요구한 걸 두고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야욕을 당장 거두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추천율을 존중하란 청와대의 말은 결국 김민기 대법관을 만들어 기어코 대통령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누구를 다시 재청할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0: 사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2: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1: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3: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1: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4: 우리가 침략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뭐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1: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법 여건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오만에서 회의를 연다고 밝힌 가운데 바레인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이란과 외교 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오만의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또 최근 사우디 주요 송유관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영내 안보와 안정이 사실을 외면하는 유화 정책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후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6: 고조 수술

0: 탄핵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 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1: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Hey, it's me.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2: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를 다시 살펴보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 지난 2024년 검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청탁의 브로커였던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모 씨와 강모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청문회와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이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2시간 2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김순환 서민희 사무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도덕성이 강조되는 위치임에도 수시로 말이 바뀌고 있다며 이번 의혹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어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희는 지난 4일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6: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7: 청년 세대의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4: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0: 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1: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0: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2: 통상경찰은 사건의 규모나 관심도를 고려해 시도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되면서 그 기준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전례는 어땠는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정치인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영등포서 관할 지역에 국회가 있어서 국회의원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시절 불거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영등포서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 의원을 체포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사는 초반부터 삐끗했습니다.
4: 예, 그 부분은 영등포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3: 이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지 12일 만에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고 넉 달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의지와는 달리 완결성에선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상급 관서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주도권을 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선서 세 곳에 흩어져 있던 김경기 의원 관련 의혹 13개를 회수해 통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해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등 무더기 고발 사건도 서울청이 지난 2월 방배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사건도 수사 대상자의 무게감이나 기존 검찰 수사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청의 전문 수사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사건 배당 기준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결과로 입증해내는 게 경찰의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비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철거민 딱지까지 이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던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5: 사성 장군 출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동산 논란의 핵심은 철거민 특별분양입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얻어 서울 서초구 등지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인데 시세 차익만 30억 원이 넘는 거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증에 나선 정치권에선 철거민 코스프레한 투기꾼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6: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5: 부동산 의혹은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불거졌습니다. 재경부 1차관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한 기간은 모두 4개월에 그치며 16년 넘게 비거주 1주택자로 지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투기 목적 아니냐, 정책 방향이랑 실제 삶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5: 이 후보자와 함께 부동산 정책 투톱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 직전에 영끌로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016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샀는데 실거주는 4년에 그쳤습니다.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 6명 중 4명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사실상 투기로 지목했던 비거주 1주택자 등인 셈인데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도 상충하는 지점이 적잖아 보입니다.
8: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5: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또 한 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호르무즈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9: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10: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9: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11: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9: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12: 우리가 침략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9: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법 여건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귀국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뉴욕 인근 뉴어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13: 미군 3명이 사망한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사진이 활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관련 가능성을 즉각 부인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지난 7월 17일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기지. 밤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들고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건물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기지 내 미군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확보한 중국 측 위성사진을 실제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위성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위성사진 제공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측의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중국의 위성 사진이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0: 하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위성사진 관련 의혹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민간 기업이 이란의 미군 관련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자르비잔 등 3개 업체를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위성사진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와 비교해 최근 이란의 미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미 당국자들의 평가입니다. 외신들은 오는 24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버티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란 국민은 어떠한 위협과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인도 비즈니스 및 종교 지도자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위협하고 굴복시키려 하기에 맞선다며 굴복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1: 이 감독은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 영화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며 앞으로도 질문을 계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3: 네, 제83회 베니스 영화제 폐막식에서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이어 다음 가는 핵심 작품상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지난 2002년 영화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24년 만에 베니스에서 또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4: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3: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수상 자체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뒤 14년 만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계급과 노동,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특유의 묵직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지난 6일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뒤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해외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일찌감치 주요 수상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은 토론토 영화제에도 초청돼서 이창동 감독은 바로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행사를 마친 뒤 다음 날 캐나다로 향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 11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에서 전주곡 사토 하루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나온 음반 중한 곡이었습니다. 이 사토 하루마는 1998년생으로 일본 나고야 출신의 첼리스트입니다.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인데요. 얼마 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연주회를 갖고 이 연주회의 실황이 이 음반으로 발매됐습니다. 사실 이 곡은 연주자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뒤 녹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잘스나 로스트로포비치는 60이 넘어서야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충분히 경험이 쌓이고 음악이 무르익어야 바흐의 작품을 음반으로 남길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요즘 젊은 연주자들은 이런 대곡에 일찍 도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도 20대 초반 나이에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음반으로 발표했습니다. 스승인 손민수는 너무 일찍 이 곡을 연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다는데 임윤찬 씨가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난 지금 해야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역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을 녹음했습니다. 바흐가 더 이상 음악 인생의 후반에 도전하는 레파토리만은 아니게 된 것이죠.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중 전주곡,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중 전주곡, 힐러리안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입니다.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침대 옆에 늘책한권 두고 수시로 펴보긴 하는데 몇장못 읽는다는 눈도 침침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올 가을엔 읽고 싶었던 책들에게 시간 투자 좀 해야겠어요. 독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책 많이 읽어야겠어요. 역시 종이책이 최고 해주셨어요. 아, 그 종이책만이 주는 집중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슥슥 넘길 때는 일정한 불빛들이 처음엔 좋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데 이 종이는 넘기면서 그림자도 지고 또 밝은 부분, 조금 어두운 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지루한 면이 좋은 책을 봤을 때 지루한 면이 덜하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는 식당에 갔을 때 매장에 실수로 주문과 다른 음식이 나오면 괜찮다고 하고 그냥 먹나요? 아니면 주문한 걸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요? 전 귀찮아서 그냥 먹는다고 하는 편인데 퇴근하는 길에 삼선 짬뽕을 먹으려고 간 식당에서 실수로 삼선 고추 짬뽕이 나온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잘못 나온 거 그냥 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실수라는 걸 국물 한 숟가락 먹자마자 바로 깨달았답니다. 정수리까지 올라오는 이 매운 청양고추의 열기, 새빨개진 얼굴과 눈물은 덤, 결국 반밖에 못 먹었어요 해주셨는데, 만약에 짬뽕이 나오는데 고추짬뽕 나온다, 그럼 아 저도 그냥 먹을게요 라고 할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면 너무 탕수육이 먹고 싶었어. 근데 유린기가 나왔어.

캐리 차기작과 듀엣토 신곡 다 많이 기대할게요. 사라 브라이트먼의 스카보로 페어 신청합니다. 9월 7일이 백로, 네, 백로였어요. 흰 이슬. 참이슬은 아는데 오늘부터 이제 흰 이슬 백로도 아는 걸로. 0737님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가을 날씨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창밖 파란 하늘이 보이면 뛰쳐나가고 싶어져요. 그래도 지인들과 야외 드로잉도 많이 하러 다닌답니다. 언젠간 인태님 공연이나 듀에토 공연을 그릴 수 있는 날도 있길 바랍니다. 어느 가을이나 겨울에 흐흐.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듀에토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좋죠? 아침이랑 저녁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선선함, 자연이 주는 에어컨. 진짜 이 날씨만 계속 반복되면은 어떨까요? 궁금하네. 0388님입니다. 부모님 산소 다녀오는 길에 송추 계곡에 들러 오랜만에 숲길 산책하고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왔는데 바람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들었어요. 올 가을은 테디 뮤지컬과 듀엣토의 새 앨범 소식으로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저도 송추 진짜 자주 가는데 또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게또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3266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듀엣토의 신곡 발매 예고 소식을 듣고 차분히 있던 심장이 요동치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듀엣토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게요. 이제 나왔죠? 예,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더 필요한 시기라는 거. 듀더클 애청자분들은 저희 듀엣토의 신곡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떼깨로님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잘 가라. 딸이 대전 명물 빵집에서 사온 명란 바게트 먹으면서 지난번에 테디가 숙소에 두고 왔다는 명란 바게트 망고시루는 누가 먹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엔 꼭 드셔보시길. 저도 그 명란 바게트랑 망고시루 놔두고 왔었을 때, 딱 서울에 와서, 아, 이제 빵좀 먹어볼까 하고 탁 열었는데, 빵이 없는 거야. 냉장고에 놔두고 온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빵을 베풀고 왔다라는 마음, 버림당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새 봉지에 담겨져 있었으니까, 차라리 누군가 입에 들어간 게전 마음이 더 좋아요. 해롱이님입니다.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라인의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이 반지가 돼서 다시 돌아갔어요. 4주 동안 니벨룽겐의 반지 대서사시를 들려주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해하면서 읽다 보니까 들으신 분들도 긴 이야기들이었지만 아마 내용은 잘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아스트로파지님입니다. 전에 본 오페라지만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이 끝나니 올해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사계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한 계절이 남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가을, 겨울 잘 지내봐야죠. 가을은 왔죠. 그리고 날씨도 가을이에요. 이젠 진짜 가을이다. 아, 저 뮤지컬 연습하고 있는데 이런 날이 너무 아까운 게 이런 날에 나 골프 가고 싶어요. 되게 시원한 풀밭에서 이제 막 치면 점수가 안 나와도 되게 행복할 날씨. 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엣토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어서 사라 브라이트먼의 스카버로우 페어 듣겠습니다.

듀에토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이어서 사라 브라이트먼의 스카브로 페어 듣고 왔습니다. 우나 프루티발라 그리마. 이 노래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 아디나의 눈물을 보면서 이제 오페라에서 부르죠. 근데 저희 듀에토가 불렀던 건 완전히 그 우나 프루티발라 그리마라기보다 슬플 때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약간 이 느낌과 잘 어울린다고 해서 번안해 갖고 저희가 가지마오 난 가지마오 뭐 이렇게 불렀었고 약간 이 멜로디인데 조금 더 구구절절 슬프게 약간 이렇게 가사들을 조금 바꿔서 불렀었어요. 약간 치정 드라마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치정에 맞도록 굉장히 애착, 막 집착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불렀었어요. 네, 지난주 파페라 그룹 드디어 포레스텔라의 싱글이 발매됐습니다. 이 포레스텔라의 완전체 이제 다시 또 시작된 것 같은데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의 대표곡 창귀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창귀, 포레스텔라의 노래입니다.

옳지 조금만 더 그래 얼씨구 좋다

9월 13일 일요일 인트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1874년 9월 13일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르놀트 쉔베르크가 태어난 날입니다. 쉔베르크 하면 12음 기법을 창안해서요, 현대음악의 새로운 길을 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 현대적인 음악이라 좀 난해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초기 작품 중에는 난해한 음악을 하기 전에 작곡한 곡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오라토리오, 구례의 노래인데요. 바그너와 말러의 영향을 받은 후기 낭만주의적이고 매우 서정적인 음악입니다. 쉔베르크의 또 다른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구례의 노래 중 서곡,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성훈 후보자는

0: 볼수록 잘된 인사란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자신 있다면 청문회 증인 협조부터 해라고 정조전했습니다.
1: 김 후보자 검증 선봉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한 번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자평하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 44명 채택을 거부한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긴커녕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김 후보자 방탄에만 골몰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3: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2: 김 후보자 검증에 여야 전선이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는 연대와 견제의 구도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직원의 한 의원 기자회견 개입 논란은 불법 사찰이라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 의원의 청문위원 투입 주장엔 공직 후보자 적격을 가리는 자리가 개인의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되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수사자료 유출 의혹으로 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는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관련 수사 착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도 민주당 이빨이 되기로 작정한 거냐며 김민석 대표에게 지져놓고 물을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쓸 말이냐며 비공개 수사 기록을 유출한 한 의원이 있을 곳은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4: 국민을 대신한다는 말로 자료 유출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남의 이빨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본인 입부터 걱정할 때입니다.
2: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포함 각종 논란 질의엔 대부분 즉답을 피했는데 15일 청문회장에선 여야의 창과 방패 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용의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역시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3: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7: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6: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8: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6: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9: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0: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2: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1: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3: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1: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4: 우리가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뭐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1: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법 여건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귀국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뉴욕 인근 뉴어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 조율 단계냐는 질문엔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중간 선거 때문에 버티고 있다며 중간 선거 직후 이란 전쟁이 끝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경찰은 필요 없다며 저항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료 시점으로 다시 미국 중간 선거를 언급했는데 어떤 의도로 볼수 있는 겁니까?
5: 네, 표면적으로는 이란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을 거란 말이지만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원인이 이란에 있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란이 핵을 보유하도록 허용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마 중간선거 직후에 전쟁이 끝날 거라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이란이 선거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6: I think very soon. I think it'll be probably right after the terms. They're trying to hold out as long as they can to complicate the election, but I think people are wise to it becaus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5: 지난 9일에 이어 같은 주장을 한 건데 중간선거가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거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유가가 더 높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연설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들에게 불만을 터뜨려 파병 압박이 각국에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미국을 돕겠냐고 물었지만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면서 이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0: very disappointing in many ways. The NATO didn't want to help us with the Strait.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Mr. President. Oh, thank you very much. You know, but I put it down because why the hell are we helping them?
1: 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가 두 달을 맞은 가운데 미 중부 사령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이란을 드나들려던 상선 100척을 막았다면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여전히 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겨냥해 중동 지역의 경찰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지역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안보는 영내 국가들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며 미국을 비판한 겁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앞서 뉴델리에서 열린 연설에서도 이란은 미국에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3: میخوان کاری بکنن که مردم به خاطر نبود امکانات، نبود ارتباطات تسلیم بشن و مردم ایران تسلیم نخواهند شد. یعنی این چیزیه که
1: 이란 외무부는 오는 14일 오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 협력회의 6개국과 만나 호르무즈 통항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 항로 지정 협정을 서명하고 국제 해사 기구에 통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합의가 서명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최근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는 횟수가 늘었는데요. 이번엔 남측 지역 비무장지대에도 지뢰밭을 조성한 징후까지 포착됐습니다. 접경지에서 연일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의도는 뭔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군 당국이 지난해 공개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MDL 일대 작업 모습입니다. 재작년부터 진행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는 사례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군의 일시적 월선을 넘어 지뢰지대가 MDL 이남까지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서부전선 전술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MDL 이남 10에서 15m 지점까지 넘어와 최소 6곳에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5: 북한군이 TMZ 내에 조성한 일부 전술도로와 지뢰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영토를 잠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4: 군 당국은 매설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엔군 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유엔사와 공조해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북한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MDL 일대 물리적 조치를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의도적인 월선이나 지뢰 매설을 통해 국지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떠보려는 의도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7: 남한과 북한은 이제 전혀 이제 교류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상징의 모습이 좀 될 수 있고요. 유사시 있을 뭐 국지자발 가능성이 있다면 뭐 한국군의 어떤 공격이나 대응에 대해서 대응력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4: 군 당국은 접경 지역 감시 자산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8: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은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질문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9: 네, 제83회 베니스 영화제 폐막식에서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이어 다음 가는 핵심 작품상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지난 2002년 영화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24년 만에 베니스에서 또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0: 공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1: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수상 자체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계급과 노동,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특유의 묵직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지난 6일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뒤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해외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일찌감치 주요 수상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가능한 사랑이 토론토 영화제에도 초청돼서 바로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베니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캐나다로 향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 11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등일시.
5: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대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포르마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스미노 하야토가 피아노 연주를 했고요. 공대 오빠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스미노 하야토. 자작곡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도 지난주 새로 나온 싱글입니다.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까지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전곡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겐 반지를 듣기 전에 레하르의 오페레타 즐거운 미망인을 들어봤습니다. 레하르의 오페레타 중에서 그 다음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 바로 미소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미소의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는 거. 이국적인 색채를 지닌 여러 오페라가 있습니다. 모차르트 시기에는 터키가 주요 무대였죠. 뭐 터키 행진곡도 있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는 일본이나 중국을 무대로 한 작품이 여러 편 등장했고 그곳을 책을 통해서 많은 작곡가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신비로움과 궁금함으로 가득했고 자신들만이 상상한 대로 풀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 중에서는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있고요. 투란도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나비 부인도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로 쓰여져 있는 걸이 푸치니가 작가를 써서 번안해서 조금 이야기를 축약해서 나비 부인으로 썼었고, 투란도트는 더 재밌는 게 중국이라는 곳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중국의 음악은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해갖고 아예 써버렸던. 네. 이 레하르의 미소의 나라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입니다. 1막은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2막과 3막은 중국의 베이징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부르는 것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오페레타는 대사가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공연할 때는 각국의 언어로 바꿔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리자 역의 낸시 구스타프슨, 미 역의 이타미 나오미, 수총 역의 제리 헤들린, 구스타프 역의 린턴 애킨슨,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시스의 연주입니다. 자, 레하.

1막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리히 템펠스 백작 주택의 넓은 홀입니다. 리히 템펠스 백작의 딸이자 전 남작 부인인 젊은 미망인 리자가 승마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 주재 중국 대사인 수총 왕자와 그의 여동생인 미도 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수총은 여동생에게 자신이 리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동생 미는 리자는 좋은 여자야 오빠 라고 대답합니다. 파티장에 리자가 등장해 이렇게 모여 자신을 축하해 준 일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심정을 담은 노래 잠시의 바람은 을 부릅니다. 무도회에서 남자를 바꾸어가며 춤을 출 수 있듯이 잠시의 바람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여간에서 오지 않아요. 제 사랑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때 기병대 붕위인 구스타프 폰 포텐슈타인 백작이 등장해 리자에게 저는 조만간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리자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자신이라는 걸 눈치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당신을 좋아하지만 다만 친구로서입니다. 당신과 저는 좋은 친구일 뿐 당신과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구스타프가 낙심하자 리자는 그를 달래면서 이중창 이것만이 유일한 기회는 아니에요를 부릅니다. 구스타프도 단념하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금세 단념을 했네요.

리자가 파티장에 혼자 있을 때 수총의 여동생인 미가 다가옵니다. 미는 리자에게 수총이 보낸 선물을 보여주면서 리자에 대한 수총의 사랑을 대신 전합니다.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물을 바라보던 리자는 예전에 자신이 수총을 처음 봤을 때 설레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둘 다 좋아하는구나. 수총이 다가오자 리자는 그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중창.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를 부릅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리자의 동경이 담긴 이국적이면서 낭만적인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이때 중국 대사관의 직원이 전보를 들고 급하게 들어옵니다. 중국에 있던 형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총은 형을 대신하기 위해 급히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를 본 리자는 아버지에게 급히 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수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를 놓칠 수 없어요. 그를 따라서 중국으로 가겠어요. 아버지는 한때 감정으로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잘 생각해라. 유럽과 아시아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라고 타이릅니다. 하지만 리자는 참지 못하고 이 수총에게 다가가 당신을 따라 중국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바로 사랑의 이중창, 능금으로 엮은 꽃다발. 리자는 사랑을 고백하고 둘은 깊이 포옹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1막이 끝납니다.

이막입니다. 중국 베이징 수총의 궁전에 있는 넓은 홀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살다 온 미가 경쾌한 서양식 옷을 입은 채 등장합니다. 수총의 동생 기억나시죠? 사랑을 이어준. 그녀의 옷차림에 사람들은 놀라고 숙부 창은 화를 냅니다. 니뭐 하는 거냐? 니 중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미는 중국식 옷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유럽 문화에 젖어버린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 푸른 파고다 넓은 방에서는 늘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미는

하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구스타프가 계속해서 아닙니다. 제가 그땐 진짜 못 알아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자 두 사람은 다정스럽게 사랑의 이중창, 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부릅니다.

리자와 수총이 등장합니다. 리자는 이곳에 와서 전 아주 행복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두 나라의 문화는 너무 달라요. 아, 여기도 시어머니가 계신 건 아니겠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난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수총은 리자를 달래면서 지금 내겐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오페레타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부릅니다. 내 마음은 오직 그대의 것이니 그대 없이 난 존재할 수 없다오. 그대가 없다면 햇빛이 없어서 시드는 장미꽃과 같이 내 마음도 시들 것이오. 그댄 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그것은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오.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그 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둘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나 봐요. 리자와 수총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수총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겐 리자가 있는데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펄쩍 뛰지만 숙부인 창은 결혼은 정치의 일부이며 넌 이 결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리자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없었던 구스타프는 미의 도움으로 리자를 만나게 됩니다. 리자는 오랜만에 구스타프를 만나 반가워하면서 구스타프는 최근에 있었던 빈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리자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오늘 밤에 수총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리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크게 당황합니다. 이어 수총이 등장하고 리자가 어떻게 된 일이죠? 수총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그건 오직 이 나라의 관습일 뿐입니다.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내 진정한 사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하지만 리자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럴만하긴 하죠. 근데 이게 수총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거다. 제가 이놈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수총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이렇지 않으면 우리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전쟁에 이끌려 나가야 되고 죽는다. 우선은 이 문화 자체가 몽골족도 그랬잖아요. 징기즈칸이 부인이 막 몇백 명이 됐었던 건 약간 동맹에 대한 증명은 시족 사회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지. 왕건도 그래서 80명이 넘는 호족들과 결혼을 했었고. 그래서 약간 그것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수총은 진짜 그렇다고 백성들을 그냥 죽이십시오. 나는 리자와 결혼합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리자는 난 또 속상할 만한 게 이해가 안 가지. 아니 동맹은 동맹이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저는 우선 수총의 마음이 이제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의 이제 갈라진 문화, 마음, 사랑. 수총이 돌아가자 그의 결혼에 충격을 받은 리자가 탄식하며 고향을 그리워한 노래 내 고향의 집과 나무를 다시 한번 보고 싶네를 부릅니다.

수총이 다시 돌아가 리자에게 말합니다. 리자, 여긴 중국입니다. 당신도 중국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부인은요, 남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난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은 내 소유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부인이 남편 말을 듣지 않으면 부인의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리자는 크게 실망합니다. 리자의 모습에 수총도 당황해하며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산막입니다. 구스타프와 미가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분위기가 담긴 이중창 파이오수의 꽃이 피면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다 부른 뒤 구스타프는 미에게 지금 상심에 있는 리자

러시아를 오스트리아로 탈출시킬 계획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스타프도 중국을 떠날 생각입니다. 미미는 마음이 아프지만 리자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두 사람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미는 구스타프를 사랑하는데 리자가 얼마나 괴로운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오빠가 처인 상황 때문에 힘든지 아니까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구스타프랑 같이 떠나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미는.

구스타프, 리자 그리고 미 세 사람은 베이징을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도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하지만 이 계획은 발각되고 세 사람은 모두 붙잡힙니다. 수총 앞에 끌려와요. 리자는 수총에게 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고향이 저를 부릅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러자 수총은 리자에게 당신을 잡지 않겠소 라고 말하고 구스타프에게 그녀를 오스트리아까지 잘 데려다 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구스타프와 헤어져야 하는 미도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리자와 구스타프는 떠나고 수총과 여동생 미만 남습니다. 수총은 흐느끼는 미를 안아주며 울지 마라 누이여. 이것이 슬픈 운명. 넌 이것을 배워가야 해. 왜냐하면 자신도 아프기 때문에 미에게 미리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그죠? 오페라가 끝납니다. Ever a smile, though our sorrow be great.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를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봐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귀족과 그리고 뭐 저 유럽의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서곡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9월 13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엣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약한 빗방울이지만 우산은 필요하고요. 오전까지 중북부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18.5도, 대구 18.6도, 광주 19.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분 후 광화문에서는 런 서울런 2016 마라톤 대회가 시작됩니다. 교통 통제는 30분 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11시까지 4시간 반 동안 이용 어렵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서 종로 5가와 서울시청 교차로를 거쳐서 숭례문과 을지로, 청계 2가와 고산차로를 지나서 서울시청 교차로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고요.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국민대학교에서 홍지문 터널 입구 구간 노면 유찰로 인해서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수동 졸음쉼터는 현재 임시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창원에서 북창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지정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홍단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7: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이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2시간 2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김순환 서민희 사무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도덕성이 강조되는 위치임에도 수시로 말이 바뀌고 있다며 이번 의혹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어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처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과거 검찰의 수사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8: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근거를 다시 살펴보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9: 지난 2024년 검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김 후보자가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최근 검찰에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과 검찰의 판단 근거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청탁의 브로커였던 양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자료는 경찰에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모 씨와 강모 씨 두 사람의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청문회와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나올 경우 경찰의 재수사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8: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걸 두고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에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민주당의 정치적 고발장 한 장에 이렇게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지져놓고 물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거라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말을 인용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국민만 보고 계속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계현 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한단 말로 자료 유출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데 여당 대표 이빨 말고 본인 입부터 걱정하라며 한 의원에 딱 맞는 자리는 경찰청 조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7: 통상 경찰은 사건의 규모나 관심도를 고려해 시도 경찰청에 직접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8: 하지만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되면서 기준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례는 어땠는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정치인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영등포서 관할 지역에 국회가 있어서 국회의원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이던 시절 불거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영등포서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 끝에 이 의원을 체포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수사는 초반부터 삐끗했습니다.
10: 예, 그 부분은 영등포서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1: 유재성 당시의 경찰청장
9: 이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지 12일 만에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고 넉 달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의지와는 달리 완결성에선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상급 관서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주도권을 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선서 세 곳에 흩어져 있던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13개를 회수해 통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해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등 무더기 고발 사건도 서울청이 지난 2월 방배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사건도 수사 대상자의 무게감이나 기존 검찰 수사가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관청의 전문 수사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사건 배당 기준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결과로 입증해내는 게 경찰의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7: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투기 목적에 의심되는 비거주 주택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철거민 딱지까지 이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8: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2: 사성 장군 출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부동산 논란의 핵심은 철거민 특별분양입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얻어 서울 서초구 등지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인데 시세 차익만 30억 원이 넘는 거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증에 나선 정치권에선 철거민 코스프레한 투기꾼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13: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14: 처다란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대표 권한 대행입니다.
13: 국군 장병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12: 부동산 의혹은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불거졌습니다. 재경부 1차관 출신의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한 기간은 모두 4개월에 그치며 16년 넘게 비거주 1주택자로 지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투기 목적 아니냐, 정책 방향이랑 실제 삶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5: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14: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5: 과세 혜택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12: 이 후보자와 함께 부동산 정책 투톱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 직전에 영끌로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소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2016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샀는데 실거주는 4년에 그쳤습니다. 이번 개각 장관 후보자 6명 중 4명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사실상 투기로 지목했던 비거주 1주택자 등인 셈인데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는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도 상충하는 지점이 적잖아 보입니다.
16: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12: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또 한 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8: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선 청문회 대응 전략도 논의될 예정인데 특히 각종 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집중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용 후보자 관련 당 안팎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뒤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중간선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라며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 항로를 합의했다며 해협 재개방 여부는 미국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에 이란 전쟁이 끝날 거라고 다시 주장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17: 네, 지난 9일에 이어 같은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이란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원인이 이란에 있고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란이 핵을 보유하도록 허용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8: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버티려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7: 중간선거가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거라는 주장도 거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유가가 더 높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연설에서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하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들에 대해 불만을 터뜨려 한국과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파병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미국을 돕겠냐고 물었지만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19: Very disappointing in many ways.
18: 여러 면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나토는 해협 문제에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은 편이 낫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걸 기록해뒀습니다.
11: 도대체 우리가 왜 그들을 돕고 있는 겁니까?
17: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가 두 달을 맞은 가운데 미 중부 사령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이란을 드나들려던 상선 100척을 막았다면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7: 네, 이란은 여전히 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17: 네, 이란은 먼저 미국을 겨냥해 중동 지역의 경찰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지역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안보는 영내 국가들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면서 미국을 비판한 건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앞서 뉴델리에서 진행한 연설에서도 이란은 미국에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1: 미국은 물자를 부족하게 하고 통신을 차단해 이란 국민을 항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스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17: 이란이 지난달 말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항로를 합의했다는 보도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합의 내용이 오는 14일 오만에서 열리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과 이란과의 회의에서 곧 발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항로 전체, 또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가는 항로 일부가 이란 영해를 지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타스님 통신은 그러나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해협의 개방 여부는 미국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5: 고향 등일시.
2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은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도 있고요. 물가와 인접한 곳은 더 짙습니다. 감속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 광화문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시작됩니다. 시간대별로 교통 통제 구간이 다른데요. 세종교차로에서 서울광장, 흥인지문까지는 9시 5분까지 이용 어렵고요. 무교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구간은 11시까지 통제됩니다. 광교교차로와 청계 5교차로, 고산자교는 10시 때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여의도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행사 종료 시까지 일부 도로가 통제되는데요. 여의동원로 여의도 지구대 앞에서 KBS 3거리 구간은 9시 40분까지 3개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여의서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북단 구간은 9시까지 전면 통제되고 서강대교는 강남 방향 이용이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뮤직 양수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흐린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아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내리는 비에 제법 서늘한 가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선선한 날씨와 딱 어울리는 좋은 음악들 함께할게요. 7시 뉴스 뮤직 첫 곡은 위저의 목소리로 출발해봅니다. Island in the Sun.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9월 13일 일요일 아침 7시 뉴스앤뮤직 위저의 Island in the Sun 노래 들으며 출발했습니다. 첫 곡이 참 좋아서 제가 걷고 있는 동네 개울가 사진 함께 보냅니다. 4723님 고맙습니다. 사진 선물 잘 받았어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바람이 좀 시원해지니까 바깥에 나와서 초가을 즐기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서울 시내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한강공원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나와 있고 또 어제 드론쇼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는데 여러분은 어제 어떻게 보내셨고 또 오늘 휴일 하루는 어떤 풍경으로 채워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시죠.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두 곳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신청곡도 보내주신다면 음악도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리그 애슬리 그리고 웸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이 시대에 영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며 이번 수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이은 핵심 작품상으로 꼽힙니다. 이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지난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입니다. MBC 차기 사장 후보가 이성주 IMBC 경영이사와 전동건 전 울산 MBC 대표이사 두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어제 후보 4명의 정책 발표를 들은 MBC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수기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두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해 MBC 사장 내정자를 결정하고 내일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이 정해집니다.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 음악 감상해봤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육상대표팀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출정식에는 선수단을 비롯해 육현표 대한육상연맹 회장과 김동주 선수단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18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올랐습니다. 정윤진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어제 대만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대회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약체 필리핀을 6-0으로 물리쳤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 뮤직 끝곡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울지마,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띄워드릴게요. 8시 20분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0: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0: 바로 평택시.
11: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2: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3: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4: 햇빛에 도 끝도 없는 선글라스 체크.
1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0: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속 운전해주시고요.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은데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8.5도, 부산 24.2도, 전주 2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코스별로 시간에 따라 통제되는 도로가 다른데요. 여의공원로 여의도 지구대 앞에서 KBS 3거리 구간은 9시 40분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여의서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구간 9시까지 이용 어렵고 서강대교 위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가는 길도 막고 있습니다. 여의동로 서울교에서 윤중중학교 구간은 9시 20분까지 통제됩니다. 세종교차로에서 흥인지문교차로, 서울광장과 시청 3교차로 구간은 9시까지 통제됩니다. 청계 5교차로에서 광구교차로, 고산교차로는 10시 때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무교교차로에서 시청 3교차로 구간은 11시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의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차로 파견된 정부 긴급구호대가 현지에서 곧 재건 복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기업 대응팀은 수색 인력을 늘려 탐문 수색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우선 정부 긴급구호대 일진은 어제 새벽 우리 시간으로 귀국을 했고요. 이제 이진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활동을 막 시작했는데 이 일진과 이진의 구성에 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3: 네, 그렇습니다. 그 일진 같은 경우에 이제 44분이 가셨는데요. 그 이 중에 한 38명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방청의 베테랑 구조라든가 이런 그런 요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구조자들을 구하는 탐색하는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진 같은 경우 이제 8분이 가셨는데 실제로 이제 소방청에서 오신 그러니까 구조 구급을 담당하는 분은 한 두 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코이카라든가 뭐 아니면 복지부 그래서

0: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이 구조라든가 탐색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인적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팔 정부도 이제 구조에서 복구로 좀 대응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호대도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대규모 수색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력과 기간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을 얼마나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0: 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뭐 자국민이 가서 탐색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거의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네팔 군이라든가 네팔 정부 당국과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자국민 9분의 지금 소재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부가 이 9분의 소재 파악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지속적인 관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앞서 일진 때도 나타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네팔 군이라든가 현지 인원들의 협조 없이는 우리나라 자국민이 가서 탐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지형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 네.
0: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네팔 정부가 요구하는 재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반대급부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자국민에 대한 수색과 탐색이 좀 이어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2: 지금 뭐 누구보다 애같하는 건 실종자 가족분들일 텐데, 그 1차 구호대 수색이 좀 소극적이었고, 또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저도 가족분들 기자회견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그 어떤 수색이었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6명이고요. 6분인데, 이 중에 이제 6명 모두가 이제 차장과 부장급이고, 한국 남독발전도 3분이 다 이제 부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가정을 이루신 그런 분들이고 지금 이제 유가족분들의 그 불만이라든가 좀 이런 아쉬운 부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 사고 초기에 이 9분이 어디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기업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많이 지금 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제 산학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요청했던 그런 지역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탐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가족분들이 이제 많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그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정부가 지난 열흘 동안 이제 1차 구호대가 수색한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달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도보 수색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워낙 지형이 험하고 이제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수색에 참여했던 대원들도 상당한 어려움과 무력감을 좀 호소했다죠.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위치가 굉장히 3200m 이 정도의 그 해발 고도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 정도라고 한다면 19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고산지대에서 여러 가지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육로로 우리 대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결국은 이제 네팔 군 헬기를 통해서 인근 지역에서 내려서 수색을 벌였던. 근데 이마저도 지금 이제 가족분들 요청했던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제 스크린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진 파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두분 정도밖에 이 구조 탐색 그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뭐 무력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탐색할 수 없는 부분들의 그 상황을 이제 고려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네팔 정부의 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결국은 이제 네

0: 689군이라든가 뭐 이런 현지 계신 분들의 조력을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 네팔 현지에 좀 도움을 계속해서 저희로선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 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수십 명 정도의 인력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현지 수색을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또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실종자 행방을 캐묻는 탐문수색팀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0: 네, 지금 뭐 남동발전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약 80여 명, 그러니까 7개 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들이 있을 만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런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목격자 뭐 이런 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상담을 해가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아홉 분에 대한 이 구조라든가 수색의 가장 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진에 가신 분들이
1: 네.
0: 이렇게 지금 이제 남동발전이라든가 두산 에러빌리티에서 꾸려서 지금 그 수색하는 작업을 측면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중심적으로 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2: 그 실종자 가족들이 공개한 당시 추정 영상을 보면 이제 실종자들이 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이 돼 있는데, 만약 이렇게 산으로 탈출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가는 게좀 좋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초 두 기업 측에서는 본인 회사 직원들의 동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산 쪽으로 이렇게 일부 탈출하거나 뭐 이런 것의 동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가족분들도 실종자 가족분들도 계속해서 요청했던 지역들이 이쪽 산악 지역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문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수색 범위를 좀 넓혀갈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하류 지역으로 넓혀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색 범위를 좀 넓혀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인 수색이 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 예, 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그 기업 대응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헬기 또 고성능 드론을 띄우면서 계속해서 수색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대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주 반가량이 지났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우선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홉 분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어떤 직원분 같은 경우 이제 가족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1: 네.
0: 대피하겠다라고 이제 문장을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또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고 희망적인 부분이지만 어딘가에 좀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가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맥락을 지속적으로 뭐주 네팔 대사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관들이 좀 총력을 다해서 네팔 정부라든가 뭐 국제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네, 정부 긴급구호대가 이제는 수색 구조에서 재건 복구로 대응 기조를 전환했고, 또 기업 대응팀은 여전히 실종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팀은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이라든가 지금 네팔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 이번에 이진도 약한 4톤가량의 뭐 텐트라든가 담요라든가 이런 구호품을 지금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팔 정부에서 희망하는 그런 재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80여 명, 7팀 가까운 그리고 이제 두산 에러빌리티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이제 헬기를 통해서 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질적인 구조라든가 탐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이드에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0: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고, 이번에 이제 긴급 구호대 이진 같은 경우에는 네팔 정부가 원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제 스크린하려고 하는 1차적인 조사 과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1: 네. 그 현지에서 또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통이나 복통 등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지의 그런 지형도 익숙지 않을 것이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작업에 투입될
2: 네팔 대홍수 정부 긴급구호대 이진이 네팔에 도착해 수색과 재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네팔 측의 비협조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뉴스를 함은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11: 고향 특례시.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0: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은 강원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오고 있고요. 춘천에서도 비가 시작되는데요. 제주 산지는 오후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 서울 25도, 전주 28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주말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작업 구간 두 곳 생겼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 1차로입니다.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의 강남 방향은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9시까지 통제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청주 1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이고 인천 쪽은 강릉휴게소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 부근에서 다부터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송에서 동청송 영향 구간 안개로 인해서 감속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휴일 일상에 여유를 더해줄 음악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앤뮤직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일요일 아침을 가득 채워줄 좋은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쭉 함께 감상해보죠. 첫 곡은 반 헤일런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점프.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반 헤일런의 점프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앱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노래 세 곡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쭉 들어볼게요. 하비의 Hesitate, 탑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UB40, Can't Help Falling in Love.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노래 세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서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 지역에도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의정부 25도, 파주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 행인을 쳤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산책하며 자연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러닝하러 광화문 쪽에 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라디오 듣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데요. 신청곡도 있으시다면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앱, YTN 라디오 앱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가요로 두 곡 들어봅니다. 가을방학의 세상은 한 장의 손수건, 에피톤 프로젝트 선인장.

가을방학의 세상은 한 장의 손수건,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 선인장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2026년 프로야구가 시즌 누적 관중 1,100만 명도 역대 최소 경기로 돌파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은 어제 전국의 4개 구장에서 열린 경기에 총 8만 942명이 입장하면서 누적 관중 1,104만 9,50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43경기 만에 달성한 1,100만 관중 이정표를 17 경기 만에 단축한 신기록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이 일본에게 완패하면서 2026 아시아 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사나에 라미에스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은 어제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쿠슈시립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일본에게 세트 점수 0-3으로 졌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신청곡 한 곡, 저희가 준비한 노래 한 곡, 이렇게 두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Spandau Ballet True, 3025님 신청곡, 텐시스의 I'm Not In Love까지 띄워드릴게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 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0: 풀어내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 원자력.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한데요. 낮에는 금방 더워집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구름 많고 동쪽 지역은 흐릴 전망입니다. 그래도 낮 기온 평년 수준을 웃돌아서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마라톤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도로 통제하고 있는데 9시 이후로는 이용 가능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여의서로 국회 산문에서 서강대교 북단 구간과 서강대교 위 강남 방향은 이용 가능해지겠습니다. 여의동로 서울교 하부에서 윤중중학교는 9시 20분 이후로 이용하실 수 있고 여의공원로 여의지구대 앞에서 KBS 3거리 구간은 9시 40분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종로 일대는 11시까지 통제되는 곳이 많은데요. 무교교차로에서 시청 3교차로, 광교교차로에서 고산자교, 청계 5교차로 부근은 이용 어렵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작업구간 주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창동교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한국 영화의 위상을 또 한 번 높이는 기분 좋은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죠.
2: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조금 전에 폐막한 제83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게 2012년 피에타 이후에 14년 만이고 또 심사위원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에 14년 만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대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심사위원 대상은 황금사자상 다음 가는 상입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에 수여를 하고요. 은사자상에는 감독상도 있는데 이 감독상은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준 감독에게 수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심사위원 대상은 작품상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황금사자상은 최고상으로 감독상과 작품상을 아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국 영화 배우가 베네치아,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여섯 번째인데요. 1987년 강수연 배우가 임권택 감독의 시바지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2004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빈집으로 감독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 네, 교사와 소설가로 시작해서 장관을 거쳐서 30년간 영화감독의 길을 걸어온 이창동 감독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탐구해온 세계적인 영화 거장입니다.